동물 같은 냠직도 되는 거 남식도 지금 거랑 오는 거 되는 거 사자 소소 남친이 전에 지는 거 주요. 어, 대런 인그린지나 존읍 그 가르쇼당 졸로 그 사자만 지기 유수당 고로 때문에 다 통당 아스강차. 아, 답자당 나고르무 그 정치를 어, 각인데인지나 철총 총바반이 하나 잘하용지리. 때문에 팀친종당 데링카 chapchak sa chan mong chi khin de charam zhang zin ba jiri xiang qin nang ke jia sa ke jian tong la nam tang wan ni shen mong jiri. Terang gongmu yin jina zonub ke khar shuk tang demen cu lu cu xiang ke sa chan mong chi yu shu tang ta tong tong kur tang zi ku

0: 프랑아정 샴스 따르기는 소르문의 장족 년층컹 오르크의 년주르디니 오르크의 롱천니 니스토 니르트그디 아다섬비 팀니흐니네
1: Chichan Dilipsil Rangmi Lam Khadr Ngati Lamptun Uchi Chamchin Chi Lambal
2: Chichan Dilipsil Rangmi Lam Khadr Ngati Nyamuk Tamchin Doru Chi Lapsil Dilipsil Lamptun

조금만 더 다른지람 동네 인사는 연락 갑사시야. 참다니 인가 진냠 치다 되는 거 사자서 속에 남근이 천대 지동 저기 되랑 이제 그런 미니 남 뜻박 당가 마창연이 편당 편이 쓰는 거 와르 그람 튼디 당가 지레 동치기 잡자라 된치 땅 말아 집자근 참 된지 나서는 야라 편선 조소 가셔다래 다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고노진가 뢰데 크근인다 같더라다 저거 칼라나 바냠 조시 주가치 대만 이제 그런 미니 남 뜻박 당가 사랑니 동코 当困难人们过而格咱们听的当个就得当起脚脚让俺去俺心里就得当起脚脚让俺去俺心跟参就得当起脚脚让个去过个跟参就得当起脚脚让个去过个跟参就得当起个脚脚让咱们的当那样达达咱们心所写过那些个卡罗万把个娘们就写就该去个 제크룸 미니름 즈박 당가르 머니 찹자고 와르칼람 튼디 당가 줄이 동치 급자라 안가 당물 잡자니 줄이 동치 급자라 딩건 참 나나양 따타 람다 시수 시고 같은 거 가만한 바가 냠 좀 시주 같이 가 제크룸 미니름 즈박 당가 찹자니 차카가 와르칼람 참마된 저거 가도시 축고 Ya kurmin yelim tiga tiga tanga takani na kurmu war kalam sama yang denjer ka de shi chuqa Ya kurmin yelim tiga tiga tanga sadang ni da tong war kalam sama denjer ka de shi chuqa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알로마 그 아직 두근이 발아가 게리체 뭐 판바 통금에가 되젠게 인지나 라비나 단드 그 소라 지그라근 단 그런 데 인지나 야르지 말랭 그 침정리 그 니스그리용나 다즈 인지나 주다양 지 지셰고 노고 카가 로마 그 다지그라 그 고카가 참가 그 그난 바다 조용 지 신정 사 동 탐니 도무르 도나 로마 그 생군들아 지 념드기용 탐니 도무르 아 다치 주니 그 생군도 먹지고 뭐 로마 리리 그 생군 먹지고 뭐 추송 로자노니 다치지그라노니 다 혼조지나 지가 시킨 요구는 하나 연지나 다 고카다나 님멍이 다 성가흐다 거르제이다 되나 도마그 생군데노 바통 있더니 이제나 생군도 지게 용득이 마도나양 지라나 소나 지금 잡고니 너무 넘어져 시기요가
1: 아리
0: 또 도마디리 그 생군 그 그 천놈 문제 그 되신 그 도마 카인지나양 지다 지금 참다가 지자 이용이 갑다리 나산도 뭐 카인지나 다 이용 참다가 잡니 다 지 그리야 다 그주 다 간가에 건데 근데 거기서나 더 버다 지금 잡니 야 참사위 다치 진도 그 다지 쪽 아 지세대 인지나양 지 흐진소고는 또 뭐라 요까 되신 그 인지나 참다가 남바근 디슈가양 시그지 냠적시 고니 это мода дати лабарда чундымды динжи ка танданы да шиг да гокани инжина ломача атны та такты лонкута инжина такты жужу да тани далиян лонкутаны кондо та шигтан ита сони нангача да татны ян чамдыг замба кадай да тгедена да чундымды ка койгында шиг ян чигнюк дази жоны думур тянга инжина ломата чану гыжини да нипрда инжина да жолон курена жого чатана жого тэрнги жуксаг та жу цадынга ниёк гэдэг нь тэс мөж гэдэг нь таны та дазуй та чи та го каян гна чук да жу тарга сама дарын гдам карэла та жевина чу та жигжаг та гадртны жина чамдаг маа гда чи гэрч ай да дум дина шиг ян чи хомаг сан кон дэ зэ зэ данж гэ юк гэдэг чин гэ цама та гүн жина лосова гэ чили гэн тэни чэлэ сонара та лома нам жигшэ кон жу чи гэ ngenge ti tsaz ge sengkhong ge nyom ge da shi ge yang ge chu song ni jigra no ni jing du gu nu ge da ren ge che chen de che se gu na ra da jig che ha ge ju de che chen ra ge che se ren ge da da ru ge jem nu ge che se de yin jin na da ti ni ma da ji da ja ta ge ru mu ja ga ge go ge ri de na ti la ka de ni ban den don ju ge chan de shi ge khichen zo tu ge se go gu mo da jin ge yin jin na da lo ma ge jigrana ma sung gong hong gong de tsu sa ge sem kun de da ji chim dong nam ba ge ra yang ji da ren ge she yi de ren ge ji cha ji yu de jin ge yin jin na de shi ga yang cham ma ge ji nyam chu shi ge ju da jin ge ji ga
1: ge ya
0: ma de ji ge da ni lo ma ge da ji si chu ge ni ten de ni ji ka da ze ji na da
1: oh yeah da si ge tan ni na da ngan di chi li ma chi li ma da yang da thong chu ge ni yang wo se ge 토르지그 가고 그 너무 비치스다 토트다고 그때 나온 지 텔라틴 삼그 지 연지 랭기 가찬데 오샤나 형태가 된간 그거 근데 지 그쪽 그 짓던 거 가서 총총 말 나 그때 나다 사마가 타니나 우수고 가서 데려가나 단진 토르지그 닌콜 그 거리나요 아 사콘 소소 아 다지 총일 거나 반자고 지금 요다고 그 치기 잡고 그들 나다 저거 아 다지 혼조진에 가서 데려는 거 약속 근데 형이 약속 근데 전에 다 총수 간트를 좀 참아야나 지금 각속 구속이 있다 하나 되지 저대 거는 이제 코스 고티가 지금 점선도 그 다지 용축 그 지금 너지 가던 잔다 하나 지 산듬 잔다 디카스도 약코도 지금 돈 친구 그 저대 거는 지금 간도 좀도
0: 고모
1: 일단은 거래 차트는 우선 그때 이 거리인데 소나 야 아주 그 총일 마라 침득마 그 샤인데 다 약코던 영나 시초가 사만다 지 사근 주디 티 지금 막색 영나 티 악색 차트 요군이 너무 스카스 그랬다 아 샤이가 카르톤 때랑 어축은 돌직급 보면 된 소나 시가 뒤쳐 따라 샘디 와팝 그 다 지기적으로 너무 그

0: 림프온이나 초크 양나 아름 그 홍그 니츠테다 시그도 드미고
1: 그렇지
0: 도드마이나 아주 지기 잡고 티카 아주 그 다스파 나지타와 아 양나 아주 그 리스템디 찬능 쇼진다 양나 날뜸 쇼진다
1: 아단도
0: 먹어 먹어 시고 그 티겜 생겼다 아주 그 사마사고 티카 아주 그 카타 근디 고르다 르나 마디나 사게다 이렇게 좀 높아 양세우는 말자 카타 그런다 시나 아주 국가한테 지기 영침 좀 카타니 아들 코멀디니 스팸멀디니 님은어서 영상지오 그때서나 타크르케지가 당고터 티츠크인디 죽니 타크르케 샤이기터 도고테 노파오노타 타자치 섬마 희고
1: 저치르
0: 디한테니 사마사고 티카 아주고 샤마가 불 아다자지 그 시즈고노 샤마 냐이즈고노 아 샤마가 아주고 모틀리고노 니코르데 샤마가 거긴데 마디나 샤근데 츠카디나 샤마가 거긴데 아주고 시티 하청 폭산이 시르는 모드로모 시티시고 폭가산이 대나 어두고 돕자 그 결정 그 진원 소송 돕자에 나오는 그 약속 그 차등에 따라 아주 그 삶아가 군도 돕자 너니 아주 그런 뭐 처니 지금 뭐 처니 너무 들모 내가 아주 그 지금 돈도 천디 지금 먹이 됐더니 시티그란 너무 더 혼족 그지 되겠다 그렇게 사가 미니 김 센터 사가 이제 미니 김 센터 아 대한진이 따 아주 그 지금 성도 그렇게 싸와 아따 성도 그날에 가서 내려온 지금 야가나 먹이 됐더니 지금 저 그 송인 도철 찍고 마와 그 따지긴 소치 그 거는디 소모 니 전에를 간 아주 그 얼마 못 보거리.
1: 못
0: 속거리게 나라 아주 그 따지 마라 사가 마사더니 신난 소치 요요래다. 요즘 돌경에 다서서는 소치 요는 이야메카. 그건 고리 그 과거 정말 그 대칭은 매니 좀 생겼다. 요 디스코르데 아주 그 건돌 따라 건도 그 건는 글로리가 사 문지기죠. 다 레베나 진짜 아주 그 사그다운 그 사마 그렇게 뜻하주다 하천 그 같은데야.
1: 네지.
0: 아래
1: 그모들 되게 아 리야다 어 체 코니셰 코노들가 참아 참더그기 냠죽셰고다 다르크빈지나 참더그 먼치키그 런그 셰이그 시츠크쇼데 지가시고 그때 나다 니만도 좋다 그 기억시다 지적으로는 것이 있대요 그 지금 덕종 유관의 무의 지장부의 된 사마라 되나라 다 지시 이름 못 다지 가긴 지장부와 그 대단히 사마 시마명는 단다와 그 다 송이까니 다 지자 코거르세 진단다 더니 럭버터 주 다르코빈 지나요 지금 지구나라 남지거르세 고너다 이그남지 누구 니우 다사만더 디르근더스이나 다르코코 디스근데 하정만 존나즈레라 다르코코 디스근데 인지나 다 넘거르근데 더니 인지나 영 치즈거르근데 안더 시시가 영 참아가 지 냠죽시고니 더머라 더더 직식을 호만 남세지메크 어즈인지나 다르코코 디스근데 인지나 영 디스레레 디스레레 영 직사마가라 그 냠죽시요 사오거든요 다르코코 디스근데나 시가 남친가 사마 더머라 더니 영지 치즈거르근데 하정 먼초니 더머라 디쟁거 디스화영 참아가 지 냠죽시고 더니 다 저시리나 돌지근이만도초 다 진등 런기 치즈사고니나 로마이나라 진다 치즈 통고니나 더인지나 마지라 적당나 사가 더 마통지나 다지 런기 로마데와 그다 런기세이 데와 그지 아직 직식고니 카바라와 그지 다치즈고나라 초치다다와 그자 데르지제 모이송 사마시 마뇽는다 다지 그런 공진단다 다 카이긴지나 냐카니 아준 초지 그런다 시나양 치즈고나라 빠지 당존르지 도무데셰고 데인지나 더 체리그 지금 사용 그 사우 무시가 보통부터 세고 나양 송다 지금 야하세 지나나 단도 뭐 소지거든도 마사 가지고 뒤초 혼나 시마뇽자 달로지가 시당 나양 제세 이거 다 지금 저 호카라다 포하는데 머디 지나나 너무 양 시가 뭔가 어 드니 지나 다스코인 지나 양 지금 니만도 초 양 차와라도 지나 양 인공라 대지 송이 지거 사 지나나 아주 다콤 지거든다 이나 시긴 초과라는 통지나나 대응 뭐 이주 하정 게 제가 대지라 대하니 어 다르코 영지 침드가 가키고 동샤 그러근더니 다지 다르코 거다 치스고너다 셴니젠 그 동샤 쓰고가 셴니젠 그 동샤 쓰고다 정말 힘들다 자르키시나 고네신이 오스고 셴니젠 그 동샨도 동나요 지 라반데 제당 안조너 세제나다 다지 또 후는 세제나다 도무이스요 도무 마 동고니 아 도무라요 그때나지 영지 혼종지나지 동샤를 또 마 동당나 소위 직토코네 카프테인지나 양초 차상조거나 마토미타나 양치시 카모레라 아다 티치르 더니인지나 티하니 양토무 마토나 양치 코바나지나 마토무라 요카 ん、てちゃんがてしょやん、しぐにゃんじょしこ。たね、さま、さごじたぞじょ、あ、たさまんでんじな、じぐじがずまさじゅんでん、はちゃんかちんで。んでんじな、しょだ、かさんてらんたよん、じくしこほまんでんだ、しこのが、ん、でがせちゅからんでな、ちんきわがしこのなら、よか。ん、だ、じぐじがずとんどん、あちゅにすたんすぐなたら、あ、さまんでしね、じぐじまそな、たぶんてにんこんが、こんじてしね、じぐじまそな、たしろしがにんばにともれな。だりも。あ、そう、たんちゃに。
2: で、人間、あるかと騒むにともれな。で、人間にな、何もこの手、さまらと、じくじがすぎて、ひょっぴょんじな、だ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ら、じく
1: 다 하진 거 양지 차대니 소나양 토조라 마토니 아 다주 아 제주군들아 가라 다지 담차라데 양지 노파르미니 노무르티 쟁근이나 사만다 지그지가즈시 되게만 주주 내가 하진 게 친이 또 모르더니 사마른데서 우리 다조 성다르 대양식 냠족세고가 아 다주 또다가 고 가지라고 고 가나 정고노 아 다주 샘진 거 닥직다라도 들리 정고노 장고 또 장고 또 마사주 아 다주 또 장고 또 시가다 성다르라 근데 초등글라 근데 시가 막상가세 어 되나요 또 못하시네 양지 코바라도 나지나나 또 못해요 욕 아들 쟁근 니 소양지 정말 그 냠죽시군이 도무래다 저근지나 주다 초이나 중간에 저건데 그 세축거근데 니 세소나 체리 말을 이제라 냠뇽 거 달리 니 살리소나 아 다지 지구나라 다 정말 로버트 참득난 박산득 그 쳇다 영지 셴노 다 소인지나 점주된지 같아 주다는 선대인지나 같아서 점주된지 난 점주된지 같아니 건이 지셔다 대영지 가습 그 쳇다 지나 저거 영 산득 그 쳇다 영 참득난 바 단이 습축근이 되네요. 정말 그 직냠족시고 노디고네 카타세노 데레라.
0: 아리야.
1: 아리 데나 되는 건 괜찮아 하시게 됐다. 근데 거니 갑대는 과든지 갑게 되모.
0: 야, 되모야.
1: 야.

레디안이 지나다 아주 내가 돌직 돈만한 바 직시 돈만한 바 양지 철한도 통주군디라 크네요 시그냠적시고 철하다 양지 다진도 지른게 통고노 제거 존점 거르근데 돈나시고 포화되니도 모르나 다치 축관한다더니 제 쿠메노란다다 너무도 통나양 지금 리폰라데 노바요니더니 지나 다지 지 지그라데시고 리타조양 지 포함되지나는 너무가 나자요까 대신 근지나 단단한 하진 그 지금 냠족시군도 모르. 단나 실거추 다주 지가 식사라 통고디 지글렌조디 투마즈 미티 워테인지나요. 저 포아직 독카나마 동인 단나 타크다 송이다 주 다사마 지그지가즈 마사준다 하진 게친. 다치 오마자 뇽즘 통지나. 단인지나 와글브자 촌촌즈 사지나. 단도무 지금 그런 게 되다 당연 시도그런 게 가는 또 시도자 년숨 사지나 담아통 지나 대한이다 지 쇼르지 그렇게 지난다 단도무 시나양 시간 지금 포할 때 마디지오가 대신 근지나 니 소가양 지 지실로만 나온 거 지나 조금 다 팀당 넘어 참아 그 지금 좀 시주하자는 게 지금

0: 아니 근데 내 심지게 누구 걸음 너가 돈이 다 눈데 르그당 파니 티 안식을 소울 돌근 근데 데비 그 사정 그 잡스크 걸 등이 튼이라요 길은스가 마즈게 그래라 등나 간나 그티가 군이 갑다지나
1: 오야 쇼르징 그 샤탄 있나 다니티라 르그난루 네거 네넉 네르군 네머 단도모 르그난나 차스기우니 디나니야 네통당 네랑세지 다듬은 거지 가시 요거 솔진 거 이슈 된다지 그래. 더니 당선한 거다 산리 럭서 그 니니다 니그 사군들라 심지기 니르문다다 다 우중이난 자그 간소 클리난 자그 다 랑그 지론 수비셔나 할치르 니그 사군 르문다 납자스코나다다 할치르 요거도 이니샤고 그 어진우 어린난로도 무슨. 더니 다 반디기 코르다 흔드니 좀 같이 한 부지 그래 삼기요. 니 반디기 코리나 당부 다 니가 루지 흔드는 랑가 랑니 나니 다 우카와 쟁그 소아르기 다훈 손제바 참모 예통냐마 용든 곰부 그 잠누 그 다 소르기 지지 디나나다 세그 고르크 축 직숨 쓰고 단 축도 지르와 직숨 지누 남장근 나나다 안담부디 강레즈나다 세진 축네 내형 잠바인 뜨지니다 세긴 축 양난 축 직승 그 다 남정 그 언당부디라 다 내름 붙인다 지우니 도 못 다버려야지. 디무세 그 디 당럽 그 건데 시나 잠랑라 깨들 적이 수아리 과진한 자그 세그르시 그 디터비치 혼톤친 세타 언당부 치바 장로랄트 다 자르케 기시나 류에토스고 너무 그 다 영스르 지르비 소르크 디텝크 나나 다 닌데 심지기니 딘리우드 다 잠랑라 잡드기 좀 너무 저리 디나나 치세코크 드지나 다 닌디 판디나누 진혁이네 더 닌 리스팅크 코르 더다 뇽네 거리 삼컴 근네 더다 얼로이네 더니 우무디와라 소과 단 너무 그 주너기 참부 황알라다 판바요 그 드지니 셰크요 그
0: 제지
1: 디무세크 어추 진도 왁추주 뜻 모르지나다 니름부치 그 니브 니인지 코나라 잠바 니치스르 판디라 땡 오거라자 장루 라트스 군 디트 니동나 치사고 그즈나 니트 스칸 비니 니그 니그마즈나 자그 로그 니베 소마 비니 여름 비고 노그 로마 뜻다 치스르즈나 어즈 니이나 자그 숙치지 제나 자그 디 퐁그 집치 그 저스나누 다 참퐁레 참풍디라 치판니 다 초지 앙당부디 강레즈나다 로그 니끄다 로는다 디 로마그 그다 나나유누 그 소르시다 리그 다 짜위 치레즈나 참풍디라다 편숨 속기 소지 다 풀드 생활에 뜻이 시작되고 그 시기들이 더니 니니 네그 로마즈난 자그 니게 여름 비탕누 그디 네니크 더 다르니 시모니 뜨그죽노 디 시마트 따다치스레즈나 탈위 랑신쟁그 로아 미르크네 리그니셔스그즈가 담 판바 자친부요크 뜨지니셔크오크 데인도나다 랑리 소르크 타훈 예톤 하마 욘든 곰부 닥송근 하나 요노군 축 직승근 나니 다 언덤부 시신 총는 인형 잠바 인세고노테 장로라트시위 디테브던 당럽근 산릭바 산릭그 접든 가송우그 여튼 향만 연든 공부 공화들 안 될 시작이었니 또 못 다그래지 다 니인들아 잠바라 그다 니그 어떤 그 종타 로마 지웠던 지와드 하트리 소나 세면 니척고 고초니도 못 다그래 세이니 만이니 디무세크 다 니름 부치지는 자그 잠바름 부치지는 자그 근데 어주 머리크 다 소아리과당 또 냠니 회렌지스 그 니름 부치거든 통통 더니 소르크 제제거든 통트 아역지 그 카 에윤 또야냐니 양지면니 다 또모거든 통젠저레데 저레즈나 판디글라카그 쇼르징근 키위 다데 당주 센텀 보이주거라 다르틴 산르크라 데 당주 센텀 보이주는데 디나다 디 초니 만니니 세면 니초고 고초니 다 또모거든 통젠저레 김 판디 또모레즈니 년도 좀 신이야
0: Редже те анчиг сол торган итан нин девик сажинг чапсыл кыкөндөни
1: чапсыл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지난바 대모이나 다스타치즈가 산지 능진반된이나 총무울거 롱챙거 제주디츠러가 땅가마치 탐비 땅구스톰진비 나총시비 가츠그 타통림친 나이나 두고 총총치에 리톱그 두고 보자지미야 드나 두고 총총성마게 영 나조 덤덕노그 세라 총총지능 앞시기다 등이 땅텅덕 나총시비 가츠림친거 아리스러리리진 성마게 년종어리와인 그래 드나 조구총총 창마게 키스를 따르 다 디츠가 에라 톤당즈리 드나 포자르임그 아 나초 나순등 딜위 시피 냥 통통즈게나 참모레 가야르카 리브슝 남당 차우르지 나는 그 가야르카 접진 주님지 카시르 마요금 주연진 나는 그 가야르카 등 아니스미엘 차급 사른디 가정일융 테렌디 나는 그 가야르카 접진아리영 인영 나랑 나는 가야르카 접진 머스키둔 제이넘 젬츠는 나랑 너 손슝 아리 드나 조구총총 멍아즈가 영은 디인 소란데 요찌르라 강흐뜨르 나랑 너 동우식 셰프른도 니 동우이 츠크르 정와시 강완 담우크는 뜻지 르바 아르흥은 남라싱 니크식 미숑 나라 미뚜제숑 나라 리워만숑 가슬 안남니 투잡시 나랑 공파시피 동우식시에 빠른도올스 리트나 보자짐근도무가 시피행행이 지르고노가 점슨차스가인지 등나 시피 그렇게 나순고 고름디라카니 나치신 속고땅가 능슬 망아즈 아니까 리가나가 고이 니기용가 름진 호중이리 호중고 고름디라카니 조고총총 망아즈가 강을 퇴진란다 선능치진란다 다시 뭔가 강터 조금 총총 성마가 냥가 지금하는 진 당아 소랑이라랑 그 푹스물이 요지나 다 그게 조르는 대응 그게 조르는 게 지르고 너무 그 답시행 시 뭔가 강터 조금 총총 성마가 영 소중 그 샤등 쇼르니 하는 그 산지근 조엔 텅득 시주 더 운동 이주 파마 등 길긴 함직게 영 디시와 가득 진주도 시 같이는 건 강친 돌제나 조금 총총 성마 조르는 그 군이 살롱송 고가 리 드나 조구 총총 참마가 십등 유언자 아치 나와슴가 몸매란디가 등아 영 럭실럭서와즈기냐 줄이 주일 조구 총총 참마스는 마시진윤고 리 드나 질럭실서와냐 줄 마시비 야르먼트 림츠 몸마가 조글럭시티 영치라 중아즈기나 조구 총총 참마 삼친다메라 긍르지 등나 담바 원트 기저나 둔저바등 데실토 노르 잠슨 흐서초나 예슐로기시 키나마조고세고는더 리 대릉글학실 강인지 땅나 윤드나 댄나 지우근 마디 파링 랑닐데 저든 미토 영랑영 온와 진치 추진 코르 드세기야 리 럭신데 조코총총 망아즈게 글로란 조지르삼게 글로 만주누게 조코총총 창마게 부 차르짐 땅 산데 다롱 탕치긴 돈주 있고 윤드나 댄나 지우근 마디 파링 랑닐데 저든 미토 영랑영 온와 진치 추진 코르 Ri tereng gilag shin dheng yinayang chukku chongchong changma ge ghanar jib ka longwa maskara nyenbi waka jili jambi nola nyar yung nga riwa yin. Nga tsi jambi nola dhishtawi lakshil mga zi suknir yina dazul hubjung yinan jaga chi xtum jago yina gabg yinan jaga xtamshil shepi hikaw yinan jaga xig panchin nijin zi tukuri. Tainu chenge nga tsu tumu lakshi tsiyo la. Nyama ri la tsiri zong gangshi nyingja songwa na tsikya ma li kongta chil zi. Tumu shi jizgo ka rang la gipi yuandan di nyama ri la tsiri zong gangshi nyingja songwa na tsikya ma li kongta chil nang shiwa nang zin te nga tsiyang chungti niwi li da damu yi ri. Hisha ga kachang nyung nyung yi da tangi hisha manga zi jangju da ta shi gachi nar. 아리 뜨나치 슈니 나총시피가 슬림츠능 고르기오노가 찬총

야녀니비 아랑가 파마등 기르긴 영 듣고 총총 잼바냐 줄이나 다줄 나초인지나 랑랑근 조인탕터 집승이 톱니 맞을 보빠 종들 영영이 탑가 리드나 당디 조기 딩지르기는 아빠마 찬덥글은 녹읍시일 자르 아친 당세고는데 제때 고지시요 다나시 냠학지가 실은 냠문디 냠스진용주일

0: 치고만주고
1: 다시스 영원이기 아마가 고파다라 장안이블리 똥카스니 장고토누 똥카신 차르송스 장구나요누고 초흐니가 흥앙가르다이 똥카 마탑스 다니 캉퉁근이마 쓴바모 영실러니기 아마 똥카 치기 고고니나 아지티누 아마고
0: 때릉다 천이기가 예유는이기 야르케네블린 구송아 고름 따라신 흩다닌 치고 만족고
1: 드지스 드니 영 교흐드니게 치고 장군이다 등 치고 장하나 달리체리 니가 영 똥까 냥가타이 테르마 트르즈 드니다 교흐드니게 아커 여우스가 송이 아니츠리게 제마지진데 야라흐뜨그노 아커 여우라 아마르갈무스가 송이
2: 어르송 모마 장고 제게 선거 공통 님악 섬거랑아 교수가니가 돈카 치그라 마신즈그모 모마장거 제게 침청 넘어즈가 니르핀 넘어즈샤가 가 교수니가 라카즈가 지게즈 흘라던야 에지 리바시즈
1: 다니타 아마르간무거잉 고리즈가 어든 시그당에 고리 아리리가는가 아르나브지 마리직등이 교수니가 신즈 다니 교수니게 고리 일가즈미 지게즈그 어제무즈게노 하지르 고린다다 치메컨도디 샤르궁오브다나 지탕스 드니 샤르궁 쫑큰거 아카르죠우슨거 데와가 침청즈거 도몬보고누고이 고리에게 돈카신당노 영 고리에든보라 나츠마든보 아마르간무슨글라가 샤라톤당스
3: 아 드니 말이다 카후이즈가라 그정오 하릉 헤릉 도모슴거 카첼 세코는 타담질은 드무즈거 토니 샹즈
4: 야, 년이비 조금 청청소 공인지나 친구랑 소모그시 노가 나았음. 아, 아마 그렇지 빠세고 노가 나았음데 년당아. 디 한친인지나 영 나았음 시했던 것이가 영 소중 욕구지 중앙이와인. 신의치 디슬 담증이라 보자림 그 잡실이 노가 시중 종칠 그 쓰그라 종득 그 쓰그 세고 노데 신년주일.
5: 년이비 조금 청청소 대랑 보자림 그 치죠. 잠릉거 시중 저진 원 현저미 회인츠고 초가 종학습게 자가라 종득게 자가 세고는데 지저식시 주일 저거 청청 청마게 난득게 아리 디다나치 가나스템데 질란데가 땅아 종학습게 자가라 종득게 자가 와르게 담진데 신년 주이고 청마게 가나 줄줄히 뉴 아나 아나즈가다 종득게 자가즈요노 종학습게 자가 청아 아라니가 용스
6: 야로 초르데모 초르데모 다니가 예랑스가 지금 마트가 야 초르데모이나
5: 드지노 정데케츠그라 데모이 데모이 다와크 샤와가간게 예랑스가 니가 티마트 야 데모 데모 데랑다 치에도 콩쿠스가 자이 제가 아르니가 용니야 드지스 다니다 쯔그니가 냠흐치가 종습게 쯔그 쯔그 쳔마송이 다 냠치가 달리 다 카브다이 종습게 쯔그그라 chimna si shimbo zgu yuyuku siyami da zhungdik zgi zhunka izg. Dani da zhungxubk zgaga ar yasinja mami lotog, uglib da munga zg siyami zhungdik zgi sagashig zg. Yinara zhungdik zgi samata cangma marga zg ya. Zhungdik zgaga zhungxubk zgi shechyo. Ah, da waga zhungxubk samandi da nga dara zg mulubk. Yamana chu ngara nyam khchiga chungdala suna chamur. Ngachu tana da khsaji shimbu dukuta ngoma khchig manga nara gwaara. Taz inu. Chungsup katsagara.
6: Ngoma yi. Ya. Da ngara nyamanda chu komi da yo. Tena chunjuga chungdala khchig yo. Chungdika samaga chua khchig ta.
5: Taz iri. Chungsup katsagara chungdika tsaganiga nyam khchiga. Da njina chungdala wasongs ya. Chungdik tsagaga chungsupka tsaga chali. Da kungazga chezga nga chali dao songsg. O kungwa di nang na da zikungzg yozg. Da da chungdik tsaga di chim yinzg ya. Da kanyiga chim nga songy dali. Chungdik tsagaga chungsupka tsaga shichyo. Ya khu nangakho. Ngaycho xama shimbu saganchog ya. Da zinu. Chungsupka tsaga rargay. Ya. Da chungdik xama ga chua xinyo. Da ziri da niga nga wasongsg.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시 저거 산지 능진 반된 이날 그 비가 공인 티바 가르치크 초크 가르총더 지림츠는 지마그나 고르기 주일 리 테나치 슈니 아 다탈로 니스톤니 찌글로 토르지아시코노글 아 다솝저 용가 아 다솝중근 지오가 야타사와스 렁 점디사와 이과스 렁 아랑은 근도 비톱자 체모데 지초피 셔터 아 다양 니쇼급 젠히즈가 통통즈 정마 오초 주의 디젠거 아 정마 그 10대년 중 리와인 아리 때나 쳇다지구이 치브드니 치 제닝거 와른데 니난 토르지글엔 주그니마 통당즈가 디노젠거 다제용고 사닝 소소거 지식로마 망아즈 아 단제나 답지 첨부인데 쉽게요. 디당나 다 첨득이나 죽고 길근이나 죽고 호마이나 죽고 돕자 소수 전소 용인데 역시가 또는 첨부의 그 요니 안 된지나인 크게 샤와가 친즈그라라. 디노젠 그 대릉 보자 영계영 쳇더 다 니똥니 찍도 역시가 호마 청마 아 당이월더니나 희고니 또 뭐가 산더브랑 진즈요카 치긴제나 아조직식 호마 청마가 디스토 코치카와 니월더 코노가 그게 이치나 죽고가 너시 자득이 과이죠 회나 체축교샤 니 아 디한치니 아 남니 아 니스블라스과 디한치니 이월더는 그 톱통 항이 아 이른 항이 달라스과 다그게 체축교 그마 체코나 지기다 등인데 시가 더 효과이죠 디한치니 이월더는 희고는스고노 당아시 지극감디 인지나 처마가 안더 월등 하면 된가 아 원칠인지나영 디쇼커니 쓰시가 망아요 그때는 진그 처마가 처마용 공거 러그진 후이다드 아 단지나 니월드 런거 리멍라 첨득근 리스트 언정라스과 디오니 후상즈 저후디나 업적당나 아 다워등나라 영청마가 갑토디 카프등이 리마니 주디인지나 판토쿠리 아니와인지나 조 지람 다송이 습득다주 디 차르지즈가 요과즈 요주 아 다지라 요거치카와 람티치 통히득근을 예히드 긍을 아 람티드나 롱크릉그 요카 미크 영나 지그란 로고티카와 디츠르카르마 쳔무즈크 토잉그 디십다이주 아 지그라그나 송다팅인 크르게 지크토사그 호킹그나 요크 디흐트그나 요크 아 지그라그는 근 주구그나 요크 베구그나 요크 영나 조킹그나 요크라스과 영 차지시 무즈글인주 쓴바 무인지나 지식을 호마 쳔마그 생큼 뇽지 긍럭지주 다시 개치 안 된지나 소만 망아즈가 냠뇽라 요찌 소만 망아즈가 소중아 디진다 샤나라 다 지림비캅스 아 크르겐지나 다 심찹진잔다 지그능 용진잔다 니긍그 크르그 인츠그 지긍디 물루니 도모그니 슬랭시가 망가 데누첸거 다 지식 소마 청마그 생크 뇽지 긍럭즈기 디한치니 인지나잉 크세슈크슈그니 냠죽종우즈기 쭈다 가치는 거 돈친지 토르지그 노시그라 아, 다 심흑식 찹적노 쟁거 다 어릭반능더 점주 영나 지린디브주 어른거 지린디비 니완더인지나 노펀근럭즈기 예준디시와 시가 노빠라 휘친팁크 디쟁거 갑톤디인지나잉 파마등 길긴탐직인지나잉 그주 심솔라와브기지기 다 따와르더치 후차띠등즈가 긍흐뜨르 심솔라와비 어른기 따와르던 바빠이누그 아, 다 니와득 쓰뜬돈주도 딱 시가 까치는 긍친지 디한진이 그렇게 저거는라 심찹주가 근거 단지나 도만망아지 시급금 원인 먹히지는자 더무거는 쓰용 종가 더다시가 높아 찹진들까 디노 쟁거 지식 도마 창마가 토진데 시작된 것이 아와즈가 종이 등냐마 종이 심호부고고니 다즈로 지가시나다 시거는 거 니와튼 돈텀니 더무스 하진아 지가시고노가 다 아 냐마 메모니 빌리송 그게 카지 쇼데다 시가 아 창마가 도는이 주 하라미나 그렇게 치그지 그르 카차 그르 더니 한치 넘식치 노그스 시그르긴다 정마 아주 코관 머트니 인제가 노그 시르 넘마시나라 조름 그타니엥 다 송에 얼긍을 지진란자 영난 그 쭈쭈고 있진란자 너무 얘기가 시나 지금이 비디 텅라 딘지 긍용 그 담니 그렇게 인제나영 시그 노바치 디쟁근 디수가영 냠린 조주 저거 냠주고의 사학식은 몽우즈 요너리 자영 공니시의 노그 냈던도 선부 시그 개치 디쟁근 호마 청마그 디수가 또 능지 있죠 다른지나 아 다다루 도르지가시 고노 도마 용그 아 예츠미 진지 정우즈글랑 예랑랑거 리문 초크 톱친 강롱즈가 유토피 자히 몬덴시 리 슈니치 디슬 담진란드가 땅아 아 조구 총총 청마 우주 주그 시스템 첩시세 고논데 정말 우주스가르 디즈겔 조구 총총 청마 그 습도 용고

야, 년이비 두고 총총초. 딱 시와그리 끄는나 시그 시와그리 하증거 몽욕. 아, 그게 감사라 천능난 소군이 시와영욕. 어서 손이나 그게 다 아브라이나 초코 저거이나 초코 드라이나 초코 너무 그 시와리 시그 뭔가. 대는 첩샷이니 너무 그 지중우 조조일. 아니 첩샷이 군우 그 언더인지나 그게 짜그 잡시그 그래서 돈이. 랑지 크샹크 사클 아 단이나 젤렌자 헬롱징 조중그 사차 안 가나 마르토 미니 도모그 소치그즈그레 다 소치그스 꼼부기지 잡그 그게 잡그 소치그즈그레라 디랑나 그게 감사라 초능 니가니 그게 종이 탐니 진트 아 천름그 다 그게 자르듬그 성나 영나 즉심나 영나 사콩그능나 니지다 등이 천능나 형 그게 냐따라 그게 꺄탑니 도모그 니슬링욕 잘못다 그게 천점아 그게 잔잔도 자가용니 아 가지 인제나 차등나니 오는 건 버그라 아주 냐르 아 대초니 바와그 단대인고 아 달 로리가 그게 다 나와니 특이월 늘어듭니다 등이 그게

0: 레제딩 Tani loma ge huyluk zhonung de jesang yi go na tablam ganggang zga apteng gog. Yagna shuk gantag zgnin di ngi talam ba bara shala yi gog. Da so su ngi tani gji tenang lintzen di nang am tsonub suri gori garang chung kil temchin zung torum somzang ge gergin na nam su yi gnda dan shikin yuyan landga tenang lintzen nang ni gergin na janjari. Inak chu gergina jandi kunu gu gurum gu choni yang chamdag nambayi nanda lhagpudig chu da shiba chung chung indi nivzunga da tangi shayi gurga da kacha ga mangzhi nanda tani ramzhin narsoni yung na loma gurga huyagluk chu nangda chiki kiesang igun na da so su ngi tani chamdag nambayi dun son jinara da zi gizgi nyamchukra to nangzga yukwari yechun da hachang ga chenpore la Yadina ka tongden chen tongwa ge deneng ge danxi gendun chonu suri gori gana chungkel temchen zong torum lomzang ge gergin nang namtsu yengde kapir gila nan jeba to kshinik chi gergin kapinda lena deneng ge langzeng gochum. Ya gergin namtsu yeg cho demoyina.
1: Demo in
0: 대단아 저 그거 다 소마 그거 갑숙제승이 주 섭드기 주 다 회글로그라 양나 섭중디 다 조스능 요너스 같은 존디 손이나 하정 것과 챔버런 디쇼디 기르긴난다 더니 챔드긴난다 더 소소 손이나는 딩이 텐달라스게 지도 능이 꾸리 존다 하정 것과 챔버리 대안진이도 저거 그거 소마 다 회글로그즈난다 양나 그건 돈속 망전데 요까리 튕고나 다 샤이 그 총리 내정다 등이 가차 그 망전데 요까지 동 대선이랑 하정 그 같이 버리 삼고 뒤쟁 그 길긴 그 톰을 다 샤이 그 가차 그 망자 사트나 동거나 톰을 하만디 쇼 강강즈니 또 나이 거 근데 좀 이타니 길긴 그 톰을 갑다리나
1: 오야야 다 첨부즈 가그 땅안 생기는 톰정 그 길긴 즈게 날 때도나 톰정 거라 만정라 도청 때 리리 그 나츠 리리 그 급급 엄마 때 체치라 안타쇼 멋지고 뭐
0: 된거
1: 멋지다나 다시 그때 나올 거 엄마 나른 거 쳤다요 내가 담아 건적이나 회의록도 지기다리 지승 아또 안도 회의록 것도 같이 지승 그분 뜨고 그 쳤다송 심지시 되게 많이 온 대다나 아까 저녁에 너양 엄도 뭐 아 그냥 뜨고 안 타르게 된거 맞죠
0: 야리
1: 다 사지 소총당 만정 그 내리 야라 용어 젤리 있다니 단 혼나 나 통증나 되게 떠나다 되게 달리 나 샤지 더탈 호충 잠즈가 만나서 거는 나 좀 저리 미리 저리 그러면서 다 아마 그 코니 내용은 니리 그지라 다다 소진 카드리아 때 아담스킨 리그니스 그다우까 야라 다시 지난데 시다르 카드리 어추고 오크나나 다르시 코니 요요크라 또 차도 치아즈 마르모
0: 더더
1: 또 니디나 데레터라 아그근 강초요 까지 그근 강초고 로지고 회차르까나니 더버코르지고 아방게드키야 쳇다 그선 로지심지 바라 쳇다 다점텐그니 코마타미 시크라 언장 그선 그 점텐그니 그 콘달라 아츠도 나지고 그 사스르니 지용그니 그모
0: 그선
1: 그선 바차 제올라제 네 아이팡 선장고 더 회차지고는 네 더 사스르니 지용그들 합뜻로 사만직팅 척색 그 콜다자 콜사존이래다 아주 담아 파티 상치마 척스모즈나 척스모즈 또 엄마가 치료할 거는 거고 나도 치수 모드나 좀 제일 거고는 뭐나
0: 그
1: 잠들면 또 죽었다 올 거 ᱟᱞᱮ ᱥᱮᱠᱚᱱᱮ ᱭᱟᱱᱟ ᱠᱟᱱᱛᱨᱮ ᱪᱷᱚ ᱱᱟᱱᱟ ᱩᱱᱩᱜᱩ ᱫᱮᱱᱡᱟ ᱡᱮᱛᱟ ᱠᱟᱥᱱᱟ ᱦᱟᱨᱟᱴᱤᱭᱩᱱ ᱛᱟᱜ ᱱᱟᱱᱟ ᱛᱮ ᱭᱩᱛᱟᱢᱚ ᱛᱟᱱ ᱫᱚ ᱫᱤᱱᱮ ᱥᱮᱨᱟ ᱠᱟᱪᱟ ᱥᱟᱞᱮ ᱚᱱᱟ ᱛᱟ ᱱᱟᱨᱚᱱ ᱱᱤᱛᱟ ᱜᱤᱨᱜᱟᱱ ᱜᱤᱱ ᱦᱟᱱᱤ ᱨᱚᱝᱜᱤ ᱟᱢᱟᱜ ᱜᱤᱱ ᱟᱢᱟᱜ ᱦᱟᱱᱤ ᱞᱚᱯᱛᱟ ᱱᱟᱥᱟᱡᱤ ᱥᱚᱢᱟᱭᱚ ᱫᱮᱛᱟ ᱭᱟᱱ ᱤᱧᱨᱚᱱ ᱵᱤᱱ ᱜᱚᱨᱢᱤᱱ ᱩᱪᱮᱱ ᱜᱚ ᱢᱤ ᱛᱟᱨᱠᱟ ᱥᱮᱠᱚᱱᱮ ᱛᱚᱱ ᱩᱪᱷᱱᱟᱢᱚ ᱭᱟᱱᱟ ᱨᱚᱝᱜᱟ ᱛᱟᱨᱤ ᱛᱟ ᱛᱟ ᱥᱩᱡ ᱜᱨᱤᱱ ᱫᱚ ᱪᱤᱠᱩ ᱛᱮᱝ ᱤᱥᱜᱤ ᱫᱚ ᱱᱚ ᱭᱚᱠᱚᱢᱚ
0: ᱛᱟᱨᱤ ᱛᱟᱨ
1: ᱛᱟᱜ ᱛᱟᱱᱤ ᱠᱟᱪᱷᱟ ᱜᱤᱥᱟᱱᱟ ᱥᱮ ᱜᱩᱡᱨᱟ ᱛᱟᱥᱟ ᱡᱤᱱᱫᱚ ᱠᱷᱚᱱᱟ ᱩᱴᱤᱱᱤ ᱞᱮᱛᱟ ᱫᱤ ᱛᱟ ᱨᱚᱝᱜᱤᱥᱟᱡᱤ ᱢᱟᱪᱷᱱᱟ ᱛᱮ ᱛᱚᱱᱚᱢᱮ ᱠᱨᱟ ᱨᱚᱝᱜᱤᱥᱟᱡᱤ ᱢᱟᱞᱟ ᱪᱷᱚᱱᱚ ᱜᱩᱡᱤᱱᱤ ᱛᱟ ᱟᱢᱟᱜᱤᱱ ᱛᱟᱨᱤ ᱛᱟ ᱛᱚᱱᱚᱢᱮ ᱠᱚᱢᱚ ᱡᱟᱢᱵᱟᱜᱤᱱ ᱫᱤ ᱪᱷᱩᱵᱤ ᱠᱚᱱᱤᱱ ᱟᱨᱡᱩᱢ ᱛᱤᱱ ᱨᱤᱜᱱᱤ ᱫᱚᱠᱚ ᱪᱷᱟᱢᱚᱜ ᱜᱤᱱᱤ ᱱᱟ ᱛᱟᱥᱟ ᱡᱤ ᱠᱷᱚᱱᱟ ᱱᱤ ᱨᱤᱴᱤ ᱥᱟᱛᱚ ᱛᱟ ᱞᱮᱱ ᱪᱷᱚᱱ ᱡᱤ ᱜᱩᱱᱟ ᱠᱟᱪᱷᱟ ᱢᱟᱝᱟ ᱥᱮᱱᱮ ᱛᱟ ᱠᱨᱜᱮ ᱛᱚᱢᱚ ᱢᱟᱭ ᱜᱩᱡᱤ ᱛᱮ ᱥᱤᱢᱪᱤᱝ ᱜᱮ ᱟᱨ ᱫᱚᱛᱚᱱ ᱨᱮ ᱠᱚ ᱠᱷᱚᱪᱟ ᱥᱮ ᱡᱤᱴᱟ ᱛᱟᱱᱟ ᱛᱟ ᱥᱤᱜ ᱢᱟᱝ ᱜᱚᱢᱚ ᱨᱮᱴᱨᱮ ᱚᱪᱩᱣᱟᱱ ᱠᱚᱠᱚᱱᱟ ᱛᱚᱢᱚ ᱢᱮᱠᱨᱟ ᱨᱮᱴᱨᱮ ᱛᱚ ᱫᱚᱠᱚᱛᱚ ᱪᱤᱜ ᱥᱤᱜ ᱥᱩᱡᱤᱝ ᱠᱷᱟᱫᱨᱮ ᱛᱟ ᱪᱤ ᱫᱚᱱᱚ ᱥᱤᱠ ᱢᱮᱱᱮᱢ ᱥᱮ ᱛᱤᱡᱮᱝ ᱜᱟ ᱟᱢᱟ ᱢᱚᱱᱟ ᱟᱨ ᱟᱢᱤ ᱥᱟᱢᱟ ᱫᱮ ᱛᱷᱚᱝᱥᱤ ᱛᱟᱱᱤ ᱠᱷᱚᱭ ᱜᱮ ᱛᱷᱟᱱᱟᱱᱮ ᱫᱮ ᱛᱟᱱᱤ ᱛᱟ ᱨᱚᱝᱜ ᱠᱟᱨᱛᱨᱤ ᱥᱟᱪᱚ ᱠᱷᱚᱪᱚᱜ ᱫᱤᱱᱟ ᱠᱷᱚᱪᱟᱱ ᱛᱟ ᱫᱤᱱᱟ ᱨᱟ ᱭᱟᱱᱟ ᱟᱞᱮᱱ ᱪᱤᱜ ᱫᱤᱱᱟ ᱨᱟ ᱥᱮ ᱜᱩᱡᱨᱞᱟ ᱛᱮᱱᱟ ᱥᱟᱡᱤ ᱛᱮ ᱢᱚᱢᱟ ᱜᱚ ᱠᱷᱟᱨᱜ ᱛᱟᱱᱫᱚ ᱠᱷᱟᱫᱨᱮ ᱛᱟ ᱠᱷᱚᱪᱚᱜ ᱫᱤᱱᱟ ᱟᱪᱤ ᱞᱚᱥᱮ ᱠᱚᱱᱚᱱ ᱫᱟᱜᱞᱟ ᱠᱮ ᱟᱪᱤ ᱪᱤ ᱚᱨᱛᱤ ᱜᱮ ᱥᱟᱡᱤ ᱞᱚ ᱡᱤᱱ ᱥᱮ ᱫᱤᱱᱟ ᱡᱟᱨᱛᱤ ᱜᱮ ᱞᱚ ᱥᱢᱤᱭᱮᱱ ᱡᱤ ᱛᱟ ᱟᱪᱤ ᱡᱟᱜᱟ ᱱᱤᱛᱤᱱᱫᱮ ᱛᱚᱱ ᱫᱟᱱᱩ ᱛᱟᱱᱤ ᱫᱤᱫᱟ ᱥᱮᱜᱢᱟᱱᱟ ᱱᱤᱛᱤᱱ ᱫᱚ ᱜᱟᱨᱜ ᱡᱤᱭᱚᱱ ᱛᱟᱱᱤ ᱥᱮᱜ ᱟᱪᱩ ᱚᱠᱟ ᱪᱤ ᱜᱨᱮᱱ ᱛᱟ ᱟᱪᱤ ᱟᱱᱟᱢ ᱠᱷᱤ ᱛᱟᱠ ᱠᱷᱤᱞᱮᱝᱜᱟ ᱛᱟ ᱛᱟᱱᱤ ᱟᱢᱟ ᱠᱷᱚᱣᱟ ᱟᱱᱟᱢ ᱠᱷᱤ ᱵᱚᱱᱡᱤ ᱛᱚ ᱤᱱᱤ ᱱᱤᱞᱤ ᱛᱟ ᱟᱪᱤ ᱞᱚ ᱛᱟᱥᱤ ᱪᱤᱨᱤᱡᱟ ᱟᱪᱤ ᱛᱟ ᱚᱨᱥᱤ ᱫᱤ ᱛᱤᱜ ᱭᱚᱱᱤ ᱱᱤᱞᱤ ᱞᱚ ᱪᱤᱜ ᱡᱤᱱ ᱡᱚᱠᱚᱢᱚ
0: ᱛᱟᱨ
1: ᱨᱮᱴᱨᱟᱝ ᱱᱤᱛ ᱛᱟᱣᱨᱱ ᱟᱨᱚᱝᱜᱮ ᱟᱢᱟᱡ ᱜᱤᱱ ᱫᱟᱱ ᱡᱮᱱᱟᱛᱟ ᱛᱮ ᱡᱤᱢᱥᱮ ᱢᱮ ᱯᱟᱥᱤᱠ ᱢᱟᱨᱤᱱ ᱫᱚᱠᱮ ᱛᱟ ᱟᱪᱷᱤ ᱞᱚᱥᱭᱟ ᱠᱩᱱᱚ ᱛᱟ ᱥᱟᱢᱵᱚᱜ ᱛᱟᱝᱜᱟ ᱫᱚ ᱛᱚᱥᱮ ᱠᱚᱠᱮ ᱠᱷᱟᱨᱜᱮ ᱥᱟᱢᱵᱚᱜ ᱛᱟ ᱞᱚᱥ ᱪᱤᱜᱤᱱᱤ ᱛᱟᱱᱤ ᱨᱮ ᱟᱢ ᱠᱷᱚᱣᱟ ᱪᱤᱱᱤ ᱱᱮ ᱛᱟ ᱪᱮ ᱛᱚᱥᱚ ᱛᱟᱝᱜᱟ ᱛᱟᱝᱜᱟ ᱞᱚᱜ ᱪᱷᱟᱭ ᱦᱚᱸ ᱥᱮ ᱢᱚᱨᱮᱞᱟ ᱛᱟ ᱠᱷᱟᱱᱡᱚ ᱛᱟ ᱛᱟᱨᱛᱟ ᱪᱩᱥᱟ ᱤᱞᱚ ᱟᱹᱱᱤ ᱤᱧᱡᱤᱱᱟ ᱛᱟ ᱚᱥ ᱪᱤᱜᱤ ᱪᱤᱞᱚ ᱟᱹᱱᱤ ᱡᱟᱨ ᱪᱤᱜᱤ ᱞᱚᱥ ᱪᱤᱜ ᱥᱮ ᱠᱚᱡᱤᱱᱟ ᱛᱟ ᱪᱮ ᱥᱟᱢᱵᱚᱜ ᱞᱟᱠᱤ ᱠᱷᱟᱨᱜᱮ ᱞᱚ ᱟᱹᱱᱤ ᱛᱟᱱᱨᱟ ᱜᱮ ᱥᱟᱭ ᱡᱩᱠ ᱛᱟᱯᱷᱮ ᱯᱮ ᱛᱷᱚᱱ ᱜᱚᱱᱤ ᱥᱮ ᱢᱚᱨᱮᱞᱟ ᱛᱟ ᱠᱷᱟᱛ ᱢᱟᱱᱛᱟᱨᱟ ᱠᱟᱥᱨᱟ ᱠᱟᱪᱮ ᱥᱮᱞᱤ ᱛᱨᱤᱱ ᱢᱟᱛ ᱢᱟᱨᱟ ᱠᱷᱟᱜᱮ ᱪᱤ ᱦᱟᱨᱟᱥᱮᱱᱟᱨ ᱠᱟ ᱠᱚᱠᱚᱢᱚ ᱠᱷᱟᱜᱮ ᱦᱟᱨᱟᱥᱮᱱᱟᱨ ᱠᱟ ᱠᱚᱠᱚᱢᱚ ᱛᱟᱯᱮ ᱤᱧᱟᱹᱱ ᱢᱟᱨᱟᱱ ᱫᱚ ᱟᱪᱷᱟ ᱪᱤᱱᱡᱚᱜᱱᱟ

0: 세진한다. 내가 카샥 세진한다. 또 지나 그르그 참아 희니 그런 나르가 맞다 지나다. 어떤 때고 뭐 뒤쟁다. 아 저도 꼭 받지를 더더 다 저거 판이 동거지스긴 가서 그지라 이 코다 같이 다 그 메타 원칙을 주머럭 들까 손을 언장 따따가 머름다 너부터 어찌 로브라 손우 근데 니리다 어찌라다 원칙 그런 게 리치는 제일로 치는 원칙 아마 좋은 저지다 마늘 대추나나 냠냠도 요너레트라 어찌라 또 주때이다 원칙 때는 손 카이르메 자이고 삼로고 건데 법정고 건데 카이치가라메노 잠즈 잠수다 지금 있는 가족 서포터 데이터 다운 선이나 다 데이터요 좋은 거 그만 다 내셔야 이언을 되나다 그거 마치다나 된다 리스크 좀 리미닌 시지 또 먹은 더 희요 그 언장 마치다나 다 들었어 좀 이런 것이 아직 서포터 아파가 갑다 마이 고스지 다 아파가 또 공원이 카르테다 호티 카탈리다리지가 나타나다 고찬 돈지 또 먹고 그러시지 나 마이 오고 뭐
1: 들었다
0: 아 저거 나다 또 거라 또 나이 그 메가제 티싱다 니티나 아초 다 랑그레 침보가고 마타 다 럽터머 디마르케요나 아치더니 링고종테 다 어쩌라라 좀 되는 거 있으면은 다르게 와신 가드레즈노 돈이 된다 그런 거 좀 가드레야
1: 돈인
0: 거 삼이 알아 용거 용거다 다시 아 시동노네리 다 미스 의지르 되고 니마레레레 그다 추시게 리다 세마르 니마레레레 그다 페이지 좀 던졌고 뭐 다 들어서 또 건적 지나 세디크 코르크 다 회차 아르그치 바이크 전수세는 너무 요기야 다 그다음 한이 지금 만태소리 걸거 거자 또 장부다 다치세 거거든요 샤지도 혼적이나 아다와치 네 다와 니거라 그렇게 치만 타기니와 깜통 동부다 혼적이나 그건 되게 내시지는데 그게 까스 좋다요 그 그거 다 소마요리도 또 샤지가 니크 머르까지 니크 우주부터 인도랑 틈을고 뭐 그게 되면 좋아하면 머르기지나 다 다다 참가무즈가 더나다 이러다 안다 그게 가독강 장고스토아요 그들아 다치 이글음니 깡다 이그나다 사이지 티스토에서 뭐 너무 그거 다 소마소마소마 요고 뭐 다치 뜻상아들다 그게 땅데요 그 아름바름바름바름 바시니 다 지그지 용지다 토마근 고선 사진 가들 다니야라 용다 사이지 럭치 능이다 삼시 그들아 다 아카차셀 아르야만 렌주 시리타다 다데라 다 그거 뭐가 호차티가 메나라 다 너무 있고 뭐
1: 그러다
0: 지나다 다 어쩌고 가서 다른 가는 것들은 너 지금 맞고 와 가면 될 거면 될게 어쩌고 한국가 소마 이제는 아니 하나라 그게 또 뭐 저렇다 너 차이가 맞는 거지 그러나 하나다 제마더라 너 차이가 말은 뭐 자고 아유에 넣어서 그 뭐다 아니야 됐다 사지 찍지라 힌디아지다 되나 어쩌고 그 때더라 또 너 마시크라 딱 맨바라 맨근다 너무 지나 어때 있나르지 그거 가다 친구세 지원을 아지마 뇽득세 그너스 그모 같다다
1: 야리
0: 아지마 뇽득세너 다 친구너는 다 왓은 소치티스 당즈너 다 어초그라 다 가토테다 나포르트 너리 나시그 티초 아나 토무스 가다 사지 힌데야 다 아주 헤라 만드너 가가 자이 아주 장게 힘은다 다 파리다 그거 그니다 다 허리세 고나 나 직수스키난 루이다 모테 그모 타마게 자이 다미즈 그모 다 따라즈 파라 마탐크라 다다울 그저이 머듬가지 데나타트 타츠가 바꾸는 또 가르스다 제마 엔지너 제마트 나르소이 엄나타 그게 와르나 스고나 으트마라 조마타와세 고나라 와르나 저리다 저드나 그 참세송드라 그 제마타라 또 뭐 우즈고 르차 멘즈케다 우즈 타마 난토니나 뜨기나 저다 세이도 그 요리니타 그게 옛날엔 저렇다 놓고 뭐 다 담아간도 말이야. 그렇게 있던데 돈도는 말도 그거 뭐 담치 다른 성글럭 처형만 놓. 처형만 놓. 또 뭐 나바즈나고 뭐. 대나다 공어들까 소마소마 쭉쭉쭉쭉 경고니 내 탕글라케 치그라. 니니다 치즈가 쏘는 거거든. 공어가 돌아왔다. 강관자 있을 거가 공어가 돌아서 소소도 가지고 시스토들을 삼게다. 저 전선이나 다왔던 너무 요즘은 거 리그 회차 리트 보는데 또 뭐 그렇게 높아진 게 하락고가 달에다 내가 가지고 다들 그렇게 정확히 말 언장 그렇게 하락시 망한 게 아 녹아 있나 조금 그거 아 가는 그 좋습니다. 단도 정말 인기 인기 인기다 럭치는 거게 뒤쟁거다 홍어가 놓는 것도 듣고도 어찌 다 이런 돈으로 맡아내 한다. 다치리 말이 막아 있고 무슨 어떻게 와는지 뭐는 총리님이다 또 하마가 정말 인기 인기 돈 나시기 시기 알아요. 다 어고즈그리 티쟁가다 공우가 돌아들럭 치기 뜨겠다 가용다 샤이 남타나다 너무기 차대요 다 아디아마즈 다 치고자 머탄 빈로라 지 다고노가 남바 트라타요 다 말라서 거기 진단 것도 뭐 나칠 다니 샤지가 나름니라 제탑거 다우치 참아 팔리머다 정어 그 자자즈 나카무르드라 제탑거 샤지하는 건리지 마이 제탑거 샤지하니까 차요까셔야지 뭐라 지가 그렇게 가차셔야지 다니 다테나다 샤지가 시스타타이 그들의 의부타타이 놓고 그렇게 점세 tōmri chōr jīli tā njīkten dēlā lōbjōngshī kūkumu.
1: Nari?
0: Nā kada kārtīn jītten yāmbā gātāna hōnjōg dīna lōbjōngshī chūgni yātā tā rōmī kātā ājāma gālākī lōbjōng kūkumu. Tā nīchik dā kātā kātā dīg tā chīgī nyanchīn sē jī tā tā rōngārā hōchā tā tā mūzgumā gārā tā nyanchīn sē jī ngari nyanchīn sē jī chūtā tā jūgā gāma kāpr sē jī ndamu jīli dāli tā chū nāng gānyōgī chāsgī kūkū yīgī yīgī lā mūshī yīgī shīgī yāng kārgī yīgī kāna tī nāra kārgī sāmbū tā mpējī shāng jī kūmu Pendama ta, tangi shaku no ta shi ga uchi ga namba tanzangu ni liyari nangu yungu ta lammu gita jilin. Thana ta kirga ta choko na mumpir. Zamba ni kirga khisha tsaidali kirga njikten gita wata sama kyabju te mardo na mursuku ni ka ta sigu jir. Ta chi hui chan demju. Tozu in kandariya shaji hui chazga tsaddanzu nemju. Ta acho khanjog jina chokpo gaz gandog gosikmo. Nata hocha ra gazgulogu nuto kutgari. Hocha na nga tsugu tukpo yinsikda. Hocha mshanzgati na ta shazira taga loglomanchi nuto kutgari. Rito rayon, hocha ga logu zichiri songda waka jiga ik tsukho maa jangu tumata sanna yik jigita tambu yinda tangti sargo zitamu muna. Tana ta rumu chari yintanara. Nyunga hocha zga kampa chung chung se gu nindir bada uchi urka ka xiao fangzi sin zota ya.
1: Nari.
0: Kato kunsanji na ta ngi yara nga rangi shaji ta muzga thon matra, lo thon matra, yang achi ga shaji narsu nugu kun ten na zu jam na se gu jira. Kargen sanji na khocha te shi shtuwa yo kumo. Ta chi zi zin, tingwa na khocha aga maazu meke, yige maazu meke ra, rumu trinu ta shiwa sersun zi gandar se kuta. Tingwa rumu ta urzi tina ra. Yang uzu uzu gu kuwa lin jo ni. Shai shai yik tina kuwa lin jo ni. Segunda da tamu gu. Ta uzu gu kuno ni. Kinzang la mi shia long gu khucha tita wansa ni na. Wak ramzang tasum kan ki tina. Kurzu kurzu gu kastu ta gu. Jiga kuwa zi gu jin tam ni. Tamu gu khucha chang gu yo ka.
1: Nari.
0: Tamu gu kurzu gu sa zire. Ta kanar tar. Nira manga zi khin maata. Achi jatab ka yarma ni gan. Taro achi wa ta randa gu charsin zong gu mu. Ta rang gu za ju za. Ta hama se kuno tu. Hama chini ni li. Ta yangchir arang ge thani alag chakunu go karum zir mo ta sobjung gung go tam tam se gona la ti yarma ta ida khocha upa zung khu ichu ta ta sobjung khaz ge ta ta ni da ka da ta amandra na jo gre a lo chong na jo gre ta ojuk khang ta ka ta nastam sya ku ta tang ma go chu ku su jing ge na ne nastam sya ku na ta ta yam sin gin khaz go me ta a nastam ra ta sya li ta ni khet ta sya li tin tho ta man sin na ang chi kakhirata mu teri taa nyangajig taa taa taa gash taa ii dee kukumu shtayi gochi taa naa shaaji gash kacha tada kuta amang taan buzi ngon juu shiig pankasiri
1: Nari dee giri, rei dee kwaadin chee kuna giri nga gachu taa chirga ngon chee taa udarna gachu taa warga hamaay nanda shaayi nanda shaayi gash taan dee rewa chenbu zong yo nar tsige zi losu ginjaan rando ra ku shaayi di maungwa tsige zi khuya chaar taa go nu lopchaan joo go nanda tamchi ka kirga nang tun rando da togo yang naa shaayi gataan rewa chenbu zong yo nar zong yo nara kirga hama zon tsonji nara yang naa chamdak zon tsonji nara rang rewa chenbu zong naga ma choko taa gilgin kona shaa go nu tebzin taa rang rang gara rang tang ni tsige zi nyam chukra toor nang dingi tende khijig joon dee tsonji na hachang gacha ga lakpar taa kirga pama zon tsonji nara gilgin taa kona ka baya kona tebzin dee tomar ta xa yin dian tsong yin na hama ra yang na lai mung dap yil dai tang jik ting di xiang yin de thumar tuk shio yu kuni yang na lop zhong yu kuni nda mo dhir di jing da hama zun tsong yin di shio ni tsig zi gil ging ta kuna xa kuno nda su su ngi thala nyam chukla tuwa nangay chun da ha chang ga chen bu re tsir gu di an chini da yang gil ging nandri ji zun u chu ta xa yin da tsig zi nar so ni ya ra kir ga lop chan di ju ren yang na lop su nda nyang ju ta ti tsu yang na lo nan di tu na ta loma ge ta hui cha lu ju yang na hui lu ge de ge chu a yo ju de yin jin da tan di chu nang de chi ge che sang gu na ta de rang ge ta loma ge ndi hui lu ge chu nang che gu che sang she gu di da lang jin na ren da ri de na ta loma ge hui lu ge chu nang de chi ge che sang gu ge da zung yi ta ne yang ge ge ka da ge tong tong de mei la
0: a ya 올해 다다시 그런 바티 라마지 시리아라 용구용구 다지고 섬 지히토니 속자 속부터 지가 만정 번정 건데 터미네리다

0: 기원이나 단다 소송이 되나 주소자 소송 손지나 양랑 사나 나중에 되나 되게 저 회로당 제비 향글 양나 회로고 샤이그 그게 소마고 회로고 쫀는데 계속 셰탑고 향글 망아 빼고 그디 장거 다른 손장시그 그게 소마고 다 회로고 쫀는 계속이 중에 탈라 다 그게인지나 그친 과 탭고는 너머리 대한치니다 그게는 리지즈는 지금 다 파마존 손지나 샤인데 주 다 회차한데 요르관 조지나 양나 샤이야 회차 요지나 근데 뭐이나 회차 담시 주라 회차 못줄래 주 너도 저기니 있는 적근 도중이 타는 저 저설구나 한만디 샤인디 회차담시라 못죽니 탄다니 다기르긴 그 냠뇽 등 제리설군 니게 타는 갑다스가 통통리나
1: 왜 누가 담시 뜻다 하나 머신을 그 그메 그 뜻다 기르긴 티나다 로터 소소고 파치르 대장고 대기타 토르테 자탕나 이라 대장고 또 요구모 다 번저도 난 돈정 돈마그 돈은 돈마그는 거란 토시그런 바글로 요거 근능 까까 럭샤지 돈나다 고참마 돈정니 들으모 다 기르긴 체인지 뭐 촌 촌지나 다오리르가 야는 신드리나 근능 신지 스타카 기르긴 초니마 안아 또무가 그거다리다 가그 ファブジセシナムイコナルモ、ランゲシムジナムズダニングチニャンチュクタカダシダコニョジナウイグルンチュチャチョントントンタガチ、トマチョ、トクトナ、クンクンホチャクンクンホトイナイグ、タホチャグノンドノホニョジナタソングレツングノニ、トクマンデ、ナチツジンジャ、ヤナシニングラ、ヤナツツムラ、サンジルジョングジナ、タテテマゼトンチクウサンジルココルゼジ、ニングココルゼジ、ツクツングコルゼジ、トムゴホチャングクウジト、タンキジョグナレ。
2: 아랑그랑아자이첼린조르코가 다 혼조디나 다시 그 주간에 근데 년진 방사드네나 네 그건 세비장고도 그 르치심직고나 르치심직고나 지고라 아니야고
0: 있으네고
2: 네보이스 그 코르테타지나 니스타지나 코챗토타운소니나 우치 마스크시움즈트 따따그나나다 마요예다 혼조디나 어치 가 그 Суға нәл күркүрін маңа шың күні күркүрді, үшін рұқары қақшық шаттан асы әрдіяма чәр дейонырым, ұнда жаңғу қачан күрін. Жүші шай жымсен хи көлмәрі, ұнжан та жаңғу та шай та қонжығдың үші тама мұла цитсесе жетімі та елка, та жаңғу күркүрін тон-тон-тон жүзон та ашығыны әрімі өнірі. Нені та шай жүй еге мүхи ұрғанра, там жүк күнан бейсені та шай де рыңғы маңсы үрігінезіне чоқыты ешігі жуай өкіні. Хоча тұзуян сүйметті мұна, та ұнда жаңғу хоча
1: もんじるぞごらんにしちらんほんとんちゃんとしゃね。なりてちゃんごちゅちがげちゅとてはねかてはまひねな。ひなちゃんごいなたちゃまんすくこらじゅけくのな。にゃまんすくしんじゅせんのぐのんがつちゃうのんがちがちじなちょこも。なり。ちがたちゅ。ぜるみぜるみたね。あんどるむがなしんじくのとちょっとちょかかいまでだせごなぜむぎるがるかぐやらたちょってやるんげはまえならんとちゅちな。てくれとはちのなちんぽつちゃめかもてちゃんご。
0: ジェジュトインカズレ。ナディディ。アンゴムチナ。ナディンゴマルタ。アマゾン村に来てシャインで会社ダムシェゴルサツチグニ、ギルギンランディンジュヨナ、アランゴムヒナニャジャンバンジュティアンチネギンタチコタコナシャコノ。ホイチンカンツァデン。ノモニホイチャニュジュティアンチニ、シャイグセムクムタンテンバーグホイチャニュジュ。タナントンダンドツギズチグザデニノ。ヨンシャイグセムクムタンガリダオノ。 나한테는 마키나는데 몸이 타나요? 그러니까 가슴이 고는데 몸 간다리요. 근지부터 지 가슴이랑 그러니까 시하는 돈이 가짜가 통통리 샤리다 아니거든 선든 지급다 지나.
1: 야야. 다 가슴이 지 캐리장 세지 메까 다 나라다 따라 묵히고 다른 게 뭐만 법정식 그 걸음들인 다 그래 근데 탁지 등이야 능능이야 맞아
0: 그냥
1: 아주 영한 판스나 같이 혼조된 렌즈는 나신 거 디나나라요 렌즈 중에 이런이 되니 마와나 아주 렌즈 나도 뭐 그 그든다 단단시 근근 단단시 통통나 뜨가 갑다시 달링 같은 염탄 배진 좁에 야스다 간터 주머근데 지금 힘 힘 지들이 지금 뭐는 게 다 법정에 쳐가고 그때 나도
3: Kibji ngana khsungge dertsi kelyo khsungge dertsi khobri qalangla chabyo khobri qalangna kibji khtamlari yo kibji khtamji mati lam tunagna yo khosu kibji khyalang

진짜 너무 옛날 샤이치레 참마르토 영 지게지 쳐서거나 샤이 등 그저와 등 살리고와 너무 뒤나 그게 샤이 때사시 메인이 다주 샤이 지간 너무 는데 지고는 마르세곤 단다 야라 르그치나 다치 히너세곤 단다 너무 이니 지 샤이 때 쳐서거나 갑다 제포도 메인이 알럽터 그게 샤이트존 선진아리아 진녀체 망아 초코소니 원근덕금 만지니다 녀체 초코사즈나 초타나 정요노 말고 타라발라 송세군전자 너무에군 간터다는 게 샤이트즈게 즈치 렌디 원금 메니야나 파워그 워마워그 워레나라 즈 갑다라 양나 즈 샘터 망아 즈 샤이추 그 즈 곰순나룬데 척건 즈 탑금메니 너무라 망보여 그 디장근다존 선진아리 양 라는 그 닝이 달라지게 되지 또나 요과리 고지기는 다지 고나샤군데 되진 따처나 되는 게 렌센 디나니 좋은 지나지 아 다샤이라 양나 그 파마 그 워크 지 소수직당 닝이 타니 지 냠죽라 또는 이거 삼마 보드 기르긴 갑다 돈 때문에 되게 참들 가존 선진아라 닝이 탈라지 요과리 년 기르긴 그 갑다 이고노 대비진데 샤이티 지 차서군 소수 가 요과리 톨 어떻게 다 줬는데 손자다 하정 그가 챔버리라

0: 무슨 속과 요 거진 대인도나 치드레즈나 네근 리브 코나 마임버 다디 로마 녀그 다블 종타 아 뜨그다디 원바 자마 다 자그 뜨그당 자그 흑마 자 소말라스과 다시레 심지기 이니 대뜨가 영어스레즈나 로아 미지기도 녀속닝한 반느그 단 톤지 단 만나구나 세구나 다지 그르긴 자먼달기나 양트나라 시트그난 루지 제지 몽지오 그 삼노 대치긴 더니 선비찬니 닌드 오그 다지 사마그노니 언덤부터 저스타다 그래 덴도나트 다 소르크노나라 지두미지고 그 오그 소르기 제지난 그 마세 다른 잔넉 그 몸북 샤모 분소 고무노나라 다 니금 팬운트 다 나하모니 셰요바다 그래 덴도나 오크 사문은 그 조우 니등 잠바레 니등 잠바 니인 코로나 요노 그 다 녹인 토강나 사마 그 르그니라 양르즈가 무슨 속과서 접이 오크 대인도나 사미 르그닌데 동성만카 다 동철조라 동들자 다도 못해 오크 사마 그 주 레르긴드라 홍크 타르코크 근데 타르코는 데치레즈나 다 럭슬 코나 동 조르디 코나 좀 칼라 심심 좀 마임버 치레즈나 다 오크 소아르기 지 질라 콘주 당럽 그 차르크 네라스과 심지기 주군디 점디디 서튼 잠니 다 나통 송튼저니다 오크 사마그르니 사마근 톤린다 소아르기 종디글라 콘주니 사마그 르글랑글라카 그 다 치위길 아 웨킹기길 아 더니 알롱기길 니가간티시나 다 웨킹기니 치위니 알롱기니 라스과 어르그먼다와 탐치엘라 다 니 지르지기 고니다 오크 소아르기 종르기탄 탐비 고니다 오크 사마그르니인데 다 차풀톤 시트기시 산르기톤 탐비 공콜 동진나 다야 몽와근 통리기 가식지기레 삼기요
1: 제르제 뜨그나 다 간다가 수는 제기즈가 니톤 델비 심지기 차풀톤더니 으쇼 다른 심지기 흐톤샤 끈끈알리오 그 삼가 간다가 삼스스 카다이나
0: 르그니인난 자그 산르글럭서인난 자그 다 동차메디 로르브스 치르크 메크 삼기요
1: 제제
0: 디톤 남바근트 샹기나 르그니나 탐치 북사르토 콜람나요너 데 오근 타즈메크 탐메디 타소나 동차 공그 공그 공그다 탐메든 팔동너레 제스워트 동차 공지 유지르 디노니 스포르트 오근 네그한테시나 에토냐마 욘든 곰보인난 자그 분소 강무근나 있는 자그 더그 장루 라트시위 디득근나 있는 자그 다치 산리그 땅그 토사 더니 나르브 그 소르크나나 심지기 죽들 라차라 우추 오크 쇼르징그 다 나그 존 이탈라 특그 와트 치르팅그 다 샹와 남바그 다 소놈 글리라테니 다 닌든 톤치 뇨르니 랭고노 마르토크 디 자니 오라 키와 럭그지트 숑숑 탐시부그 다 니그 타윤자 양난데 차풀 동주데다 심지기 중니 다지가 하정그 뇽니나다 도무타버레
1: 서포트
0: 다 가르송던 하이친데 동차 공구그 지나다 안 동부는루 특주주 건축구그 지나 다시르즈나 니던저위 샹리근 산리과 아 단 산리과 문나라 니던저위 첼리그 다 럭슬 문나 단데 종중도 다시르즈나 다 동차 공주그 다 토미리카나라 도무이독
1: 제제제
0: 다 후일렌지나 다지 주 보람바 카르무니치 보람바 다니마자시 타브 양나 디 인지과 다 띠똥 띠인자브 그 다지 그좀치 마우 네동저위 단 산리그 럭자르과 첼링키와 도무도 럭그지드 숑지나 다 네근 톤린드라 다르지레 니인 산리근드라 다르지레 띠똥저위 남반도 탐치부다 동차 건거 름치다 닌드다 다르콜송니 다 마우와나 닌드 시레즈나 네기 잡자 총니 런통 치니 제추파 망거 텐도나 닌드 시레즈 니 자마 자트 동이니 다치 종진난다 다 잠바이니 통니 마우사진난다 도무다 까지레 삼치부 카신 코르니 에치체 고그즈나다 오르만근은 금부득 된지 레나 삼프 담부득 된지 레나 삼프 치그레 다 몽주르 다 르크르 다 후일로나 아 르르머 양나치 셔머 냥나 시와 양나 야사 금부 타르크 양나치 르사르톤 무진트 다치 세트근 도시

0: 기발리 젠시 체험제르 자바니 펑기 데티 아니츠레 디르슈치 지금제다 잔즈가 레콘티 니틀 바튼 스탐실 바그르니치 겐커르키 스탐실 바츠니 나무니 스탐후이 조르종시티 알로토르시 토나송 쳔퍼시니 스탐실 엔젠더라시기 젤리 다드게 팅 메퍼시티 스탐후이 엔젠더치 타퉁가 비거레 켄크브지치 댄식 바크노티 댄식 토탕 메퍼라 조지엔피 공슬 제블롬 사타타글라 니퍼르테 가자자바 능르브시 제팀 샤예다 그냥 끄르타레 카퍼릉짱 치그나 흐슴 트그브 댄시 아랑아 치그나 세흐나자 카퍼릉짱 치그르게 르게 트그르게 댄킬 르게트 르게치 Tomina Jangjo Nianchin Kang, Walkila Yanjo Dinini, Jalu Nitong Nietzsche Lee, that could be a tea simian.
1: Chija Simconi Pilavi, Hazimil Jelakhji, Nato, Alolabji Jobi, Warnanga Ponyr of Gurcho, Warnang Chinji Pony, Chija Kaperlagu Yol.

참지 럭치 약커나영 추와 디나 참더니 고지 요누 자킹 메토그람 범츠 쳔이게 싱크르 샤무 세르구누게 글랭 데인 디나 쪼부난 바게 랭데 판스나 럭치 커삼나영 아츠 타퉁 킹게 카퍼릉 쩡 트게브덴 찌게 트스므니게 센드나르가 땅 트게브덴 찌게 트스므니게 센덴 찌게 트게브덴 찌게 트스므니게 르가흐슴 트게 글름데 카퍼용버 르가세시

0: 야, 좀 보나 봐. 디나 참더니 영아치 작은 메뚜그람 범수 쟁이 그 샹커 샤무세르군 우글랑데 산진앙 주길. 아.
1: 야, 나 니마 존나 심어 샹자즈고.
2: 아피테랑 아치 샹자즈고 다다 나송이 던 좀 여기 다 통화.
1: 야, 야, 너 근데. 아치 주 샹자즈고 요거.
2: 단좀 나고 좀 나고.
1: 야, 심어 다 그거 같이 지 콘데.

야, 년이비 죽고 총총초 실년문디 등영등조기 나총시비가 책그 찬충동우 조기 증절근가 식당나르 알랑가 제츠라 가신요노 디진데 실련조가노 행나 멍련조가노 행나 동는초조가노 그 죽고 총총상마그 셉던년거요라 리 대릉포 자르증게영 제적거 로카등 참니 실르즈가 년문이 쳇더고 드시요 나 듣고 총총성마게잉 년비 수월터 예고즈급 정주 업정이 됐더니 하른가스깽 나마라 지위 실은년무터 하른가 파마등 기르긴 나님그 듣고 총총 능기스 나충시비가 슬림성그 조기 드긴질그 깔마시기 됐더니 온도의 감성그 듣고 총총 멍아즈가 조랑은이 근주한탕더 옴나축과 보호자르짐그잉 조기 드긴질그 깔음나 깽 년무쟁그 듣고 총총초 리그시 다요고 아리에테나 띠른 그 조기 징저근나가 조고 총총 범모 조마글롱노 그 실즈가 시르고 네구세는즈 쳇테고 드시오 아리에타 실런데 그 카싱 시에마 득데 조고 총총 망아즈가 시게 차르지요체르 실런데 인제나 영크게 아망트크 인제나 아양스타 그 흐치미 아 라츠크 차니 인제나 영시 년집 담바

야 형님이 조코총총소 고닌제나 시 조키 징질 그끌음더 질리다 땡이 조코총총 퍼모 조마글랑 노가 시라 시르고 응에구시 고논데 년땅스가 하리다나 조코총총 성마긍 이월더 다 쳇더시발라 카텔로노가 시르린주 한치니 아랑가 파사 파이그 터모마이비야다 단지나 알아등 알아영 대한치니 동른라 속과 단도목시가 망아요 그리 능기스 랭가 챔나 다 알아링히니 알아흑링히니 도모가 파마 능기스 아카니 도모요나 그쪽의 감리됐더니 다 그쪽의 롱우나요노 응글음나요노가 리닌데 참마 예고즈급 정주 다시 개친지 파마등 아카니 참마가영 가츠라 오브자테 만점마 초랑니 그 희노더 랭거 워등 와모 랭거 차오 차모가 지라신 주주 아주 인경영을라 리 떠나지 슈닌지나 조고총총 판소 졸마글랑노 그 시라 조르세고노 니치년주일 리 조르지등나 다 조고총총 망아지 희질 능기스 파일럭 다 서춘 산더차 디한친이나 파일 역사 디한친님 파일 고독차 단능 기스 갈릉중의 시 다싱의 지오노가 닌다니 다저고 총총 망아즈그 바저를 하중 랭히니 하중 실히니 또 모양 시가 망거리 리트나 보우자르지만 손지나영 시가 종아가니 나 종거촌인지나 시가랑니라 심글스 띠엔즈 요노 단제나 기스 겨우 충디 영나 조르임비캅가 담지자 능기스크기 다 샤능빈심 두누가 담질 아 다타르지 양주이누가 담질 안다 참아인기는 옛나 시그 심글 팀니 아 예흥 초니 두무가 담지틀라 티 한친인기나영 마우 와르그 찌퉁 아 다스이와타 초인구 요누 능기스 총디고 와우 꾸다 참모스그리 지타나 단 장트케라 통진 영나 통질 더그 담질라니나영 시그니엔지 요니 아 다른 거 우총즈기나 아마 그 칼은 측측이고 아마 그 칼은 측측 마이나 지금 이 총무서 쇼당스 능기스 정 튀긴지나 한바 메르시가 그게 다스적특 다미 아 랑커스톨라치크베 갑스 다 라우르니 그게 뜨그모마와 하우마와 도모르기 차송이 다른 거 아마테노가 도모가 알아영식만가 니년나 지금이 소소그니 와요니 니니 그게 가차가 젖을다니 Sani Xiaigan Juan Tangda, Gunayang Tamni, Tamuga Chechin Zong, Dixenga, Pamaga Chuna, Dixuqa Yung Shilkhinara Tamu Yuna, Yangaranga Wachikachik Shil, Dixuqa Njina Rungla Takachut Lengizgana, Ndengina Yung Shikuli Nichuqa Tabzga Gazgirla. Ri, Tanachi Manga Nyong Damaylandiga Tanga, Jura Segonuga Shila Nyamundi Nyana Tanga, Tan Nachung Shibi Gatsika Chanchung Niwa, Tipa Gartika Nangashi Juyil.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티 아니서도 얼고중 차티인 조버섬
0: 야 다솝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 있느리
2: 점질라 지금 서송실 우덴적 기사 샘서송
3: 어종 따회 앞이 흑진으리
4: 흑샤빠 버위 잔차인
5: 네 여자 원인 간차인
3: 종보 청청터

0: རྒྱལ ཁྲིམ མཁསེར གྱི ཉ ཤ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ཆུང དང ཇོ ལམ
1: ཡ་ཚེ དེ གཉེན ཁན ན་བ ཆེན་བ བདེ མུ ཡན་ན ཆེ ཚི དེ་ཏར ཚང ནང ཡང གཉེན ཆེན ཁང ཝར་ཁ ལོང ཆེན གི ཁྲིམ ཆུང དང ཇོ ལམ ལེས ན་ སན་བར གབས ཤེ ང ཐང དེ ལེས ན་ དོན བར ཚང རིག པ ཐམ ནེ ཆེ དེ ན ཐང དེ ཁྲིམ ཆུང དང ཇོ ལམ ལེས ན་ ཚམ་བ ཆུང ཡི གུ གར ཚམ་བ དོང ཡན་ན ཇ་ ཁྲིམ ལོང ཅར ཚམ་བ ཉི ཡ་ ཇ་ ཁྲིམ ཁི ཤ་ཡན ཤུན ཡི གུ ཅོ་ དེ རང གི ཚམ་བ དོང ཇ་ ཁྲིམ ལོང ཅར གི ཚམ་བ དེ དང ཤི ཇུ ཡེ
0: ཁྲིམ ཁུན བཟང པུ ང གར གོམ ཕྲལི ཁྲིམ ཡི གུ ཁསེར ཅན ཉིན ཅ ཐང མར བ དང
1: 家沉默论者人家看到吧对那天人个参拜动物家沉默论者个参拜的那个俺做沉默当学生来成个三个班呢从个相亲托人们成康那样的等于托人们成康个沉默混的等到就在等于他大路的你从你这个各部就是一件我们听不出去的汤有些话个当地真心想那个他杀的卡努那个 자침 코르즈고 그때나 자침도 딱 소소가 탄다니 그 단득 지금 김신진의 초코 양난디 모즈네 초코 내가 자치 그 어떻게 보니나 이제 치는 거 뭔가 초코 자침 사람한테 듣는 게니 잡는데 또 능이 거는 쇼컹을 해서 온다 그 저라고 되고 거니 디쇼가 이런지 기줄 야청 건 초대 뭐이나
2: 어 건전 봐 초대 뭐
1: 대문 대단아 나 처음 선진아 때문에 로랑아 그런데 그 처음에 상신 그 초치나 이게 거그 단디 라카 송이 참도 거그 젤로 자가 샤완데 접스티 한치 그 달로이나 제웅 망치는 질리는 한큰 거다 시타라 스캅 주지와 그 제웅 팀의 초친 당무지와한테 또 근데 대한치 그다 제웅스 줄캅 주지와 그 초친 대시기 됐더니 자친 거 거그 오이긴지 근데 또 근데 시타라 대답 그 샤완데 접스가 나 또 츠크 주 제웅 마몽 팀의 초친 당무지와 그 땅더니 사르트 카르는 신이 자침 건강하게 원이나 내가 소소라는 거 있더니 채치 건강하게 원이나 디코더니 주러디고 거니 갑다지나
2: 렌고 좀 봐. 다 다루고 다슴바가 치항아닌 아다캅 지지위 제용 멍티 축친 아 당시한테 자서 베이징에 잡진은 소통성 뭐 대나 다튼 그 축친데 그더니 아다 수중 그 샤위년시 드니 아 멍티 지는 한 큰 아 진토멍멍 참큰 아 진토멍멍 시쇼큰 라스바그 아 샤가 년시 등 드니 로안 참 중하고 아 전고라스바 시시신도 마스크 다른 동지나요 아 다 그게 자첨자 살았음 시시시대든 그 담배시욕 때문에 그다 자첨 살았어요 아 다 그 축침되게 동네 시시시대든 아 그 담배시욕 썩드 단아 하우 누구 자첨 선보도 인지나 그게 참중 흑치라 자첨 많이 아 덤무지 크게 썼다 담배시욕 다 참중 흑치 공인 동지나 중화만 먹진 틈 지역 진칸 거리 그 참중 안 돼도 혼들 자첨 니가 인 동지나 아 중화만 먹진 틈 지역 머리 틈지 양틈 흑발 자첨들아 더니 동화문문진 탐지역크 아제케 파지 캬르고 자친 아던 데냐시 디나 토머 동화문문진 탐지역크 진큰 코리크 참종달라 참지나 아던데 소샹 땅거 축침 조제바그 참체니 아다 진큰 호유 즉증거 다 종리기 나죽 양나 람리기 나죽 양나 르글람 소라 아다 점지 랍등 르바존 데도 콘데다 아 다튼 거 축침데 지르데도 그 참종거 남바시데도 땅케시도 넘스크 아다 시르그 다튼 거 참종데 땅케 마시 공항원나 아, 다 진컴 거리등 저 요노가 자침지 단케 그 망부족 허나 다 진컴 송초가 거니 다 낙체 자침 쓰지다 야나 사시 자침 쓰지다 야나 란시 자침 사성 두점 자침 아르치 소초 송초 자침 나서 빠양 도 마스 담케 시욕 아 디메세가 다룬 다 거리 박초등 나 박초 원고 안드 거니 아 그 자침 망부족 허나 거리 송초 자침 쓰지다 야나 과거등 치 사지 속자 박스고 원고등 대독대 지중시 비거지 자침 아 더모욕 더메스가 다룬 다 예콩 송초 거기 자침이 아 카마족 허나 다 주송마사 차요노고 너기 돌근거 진큼 송초 자침 맞죠 야나 마치 송초 자침 저치 송초 자침 나서 봐 다 너무 마족 단디 돈츠시 바터나 아 다튼 그 참중도 따라 마패군 그 원고 아 다 진큼 거리등 저 요노고 자침 파치 섬칠 거족 대나 다튼 그 축심들 돈이 아다 참중 그 남발인데 독대 단크시 돈아 다 진금 거리 송출시비 자침지 리기지 독대 아무나 대나 기층진 돈이 그 말학진 때 동물 아다 그 돈년 가치스 된크 돈이 다 참중드 그게 단크시 빨아요 아다 응스 그 고직도 응스 그 자직 독대 그 아셰케오너시 돈이 니스통 니스 그 다 직시와 그 치 승근이마 아다 진금 거리 다 좀직시 고노 그다 고수 참중 그게

0: Kılıçkını.
1: Kaçın çakı.
0: Tani marongla ta girgin ta torçik lengon uta ko girgin amba tu izatını. Homad kawa ko. Ajita azaz lengi uva ko mohlum zıt jagne.
1: Adi adi adi.
0: Tela lakçidi kani kata karu ziko.
1: Adi adi.
0: Tani marongla ta kare lama sarchit ta nam tu la. Tachu
1: আমিটালু
0: আমিটালু
1: আকাশ
0: ཡ་ཡ་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ཏ
1: 토지가 신켄글 호만한 거 영아 지금 이제 제가 정말 그 논조가 뭔든 다시 그 요가 디나 공영 체인 돈선 바 체롱 로마가 영 정말 토지가 신켄글 호만한 거 영아 지금 이제 제가 정말 그 논조가 뭔든 다시느리 디나 따가 라와두지 쳇땡가 르카르 카톤 조고 사세르구누가 먹는 듯한 조간드가 영 영치 체남바가 토지가 촌이 디브스가 정말 그 논비 뭔든 신이긴 디나 참드니 영 조부스가 그마 카프르톤 요가 디나 지적 본디가 카프르 닐렌스길 왜 조포초 데모
2: 어 고노마 데모
1: 데모 얀티나 조무게 데궁게 렌센데 치 토머 고드기요 누르치 두지 쳇팅게 아르 카르 카톤 조코 사세르구누가 먹는데 세즈가 몬딩글치 크르상가
2: 어 덩이티 치 아마니가 수이다 어 곤즈버가 토마르치 진보니
1: 과진치
2: 어 뜨그타야 도든거리와서라
1: 가
2: 몽도 너마 도트치크
1: 아,
2: 아,
1: 초코 Я тупна батина тернгэ лва дужи чертэнгэ кар катун жукса сергунуга амнгленди лекле немугу чони тарта дад читингдам нанга чунен чэндла сэншинэнгэ юпи гэмба намгэ цэтхэрэнсэн сэнкэм чэкпи джахи мондын дүнзба чэрэн ромагэ яян шинигэн

0: 레제딩 Tani loma ge huyluk zhonung de jesang yi go na tablam ganggang zgap ten gok. Yagna shuk gantag zgnin di ngi talam ba para shala yi gok. Da so su ngi tani chi tenang lintzen di nang am tsu nubu suri gud garang chung kil temchen zung torum som zhang ge gergin nang am tsu yi gnda dan shikin yuen landga tenang lintzen nang ni gergin na janjari. Inak chu gergina jandi kunu gu gurum gu choni yang chamdag nambayin nanda lhagpudag chu daashipa chung chung indi nizunga da tangi shayi gu gurga dakacha ga mangzhi nanda tani ramzhin narsoni yung na loma gu gurga huyluk gu chuan nangda chiki kiesang igun na da sosu ngi tani chamdag nambadun soni nara da zi gizgi nyamjog ra tor nangzga yukwari yechun da hachang gu gachin bori la Yadina ka tongdin chen tongwa ge deneng ge danxi gendun chonu suri gori gerang chung kel temchen zong torum lom zhang ge gergin nam su yengde kapir ge lan nan jeba to xin ge gergin kapin da lena deneng ge lang zeng go zum Ya gergin nam su ye ge chode mo ina
1: Demo in
0: 대단아 저 그거 다 소마 그거 갑숙 계승이 주 섭득 주 다 회글로라 양나 소중디 다 조는 요는 그 당존디 손이나 하정 것과 챔버런 디쇼디 기르게난다 더니 챔드게난다 더 소소 손이나는 딩이 텐달라스게 지도 나 이꾸리 존다 하정 것과 챔버리 대안진이다 저거 그거 소마 다 회글로즈난다 양나 그건 돈록 망전데 요과리 튕고나 다 샤이 그 총리네 정도다 등이 가차 그 망전데 요과즈 동 대선이랑 하정극과 챔버리 삼고 디젠 그 길긴 그 토머 다 샤이 그 가차가 망자 사트나 동거나 토머 하만디 쇼 건강증이 또 하나 있고 근데 중이 타니 길긴 그 토머 갑다리나
1: 오야야 다 챔버즈 가그 땅안 생기는 돈정도 길긴 중에는 때도나 돈정거라 만정다 도청한테 리리그 나츠르 리리그 급급 엄마 때 제치라 안타쇼 멋지고
0: 뭐
1: 저도나 다시 그때 나올 거 엄마 나랑 그 쳤다요 내가 달라 건적이나 회의록도 지기다리 지승 아주 안도 회의록 것도 같이 지승이 고든 더 그 쳤다 좀 심지시 되게 많이 온 데다나 아까 저 전에 너랑 또 뭐 아 그냥 더 그 안 타르 그냥 맞아
0: 야리
1: 다 사지 법총 당 만정 그 내리 야라용어 젤리 있더니 단 혼동나 통증이나 그게 떠나다 되게 달린다나 샤지 더탈 호충 잠즈가 만나세 거는
0: 더탈
1: 좀 저그리니리 저그리 그러면서 다 아마 그 코니리 영원니리 그저라 다다 소진 카드리아 때 아담스킨 리그니스 그다우까 자라 다시 지난다 시다르 카드리 어추고 오크나나 다르세 코니 요요그라 또 차드 치아즈 마르모
0: 더더
1: 총이디나 데레트라 아그근 강초요 까제 그근 강초고 로지고 회차르까나니 더버코르지고 아방게드키야 쳇다 그선 로지심지 바라 쳇다 다점테는니 코 마타는 시크라 언정 그선 그 점테는니 그 콘달라 아츠도 나지고 그 사스르니 지용근 그모
0: 그런
1: 그선 거차 제올라제 네 아이스탕 선장고 더 회차지고는 네 더 사스르니 지용근들 합뜻로 소만직팅 척색 그 콜다자 콜사존이래다 아주 담아 파티 상치마 척스모즈나 척스모즈 또 막이 치료할 거 알린 거고 다다 치스 모즈나 진제즈가 거는 거나 그 잠들면 너또 추가 다 올게 알레 세고네 양나 컴퓨터 치는 나오는 거 데이터지 다 그런 하루 좀 뜨거나 나도 있다 뭐 단 돌디네 시라 카차살레오나 아 다 나런이 다 길근근 하니 응기 아마즈긴 아마즈 하니 나쁘든 가샤지 소마요데 다 영 이런 좀 고르면 우젠 거 니 어 터가 세고네 또 옥착나 뭐 양나 아랑 거 어떠지 떳다 소즈그린도 치고 땡이 쓰고도 너 요고 뭐
0: 떳떳
1: 떳가 타니까 찾으시나 세고지라 다샤진데 코나우티니리다 디다 아랑게샤지 아랑게샤지 마치나티 토노메이크라 아랑게샤지 말라 치노비즈니타 아마즈노 다리 다 토노에코 모 잠바근데 추베코니 나듬티 르그니 도코차모즈기니나 다샤지 코나니르티사토 다 레옹치콘지 고나 카차망아샤네 다 크르게트모 마이고지 테 심칭그 아 던데요 코코차시 디타나다 시망고모
0: 다르다
1: 레트로 오추원 코코나 토메이크라 아 레터를 또 고토 지금 시 수수인 가들이 다시 또 나실 거면 좀 이제 그다 아까 아마 응원 아웃 아미 사마 대통시 아 드니 거기 대통령에 대 아 드니 다 나랑 각들이 자초 회정디나 회찬 따디나다 연아 알랑 즉디나다 세구지르라 세나 사지티 모마그 크르금 탄도 카드레 탄콘조드나 아치 로시아코노다글라 아치치 오르치가 샤질로 젠스디나 저치가 로스멘지 다치 자가 니킨데 톤다노트니디다 세그마나 니스르 가르 지오노트니 세가 아치오 카츠드르나 다 아치 아남히 키랭가 다트니 아마코아 아 나우히 본디토 이니니리 다치 로토스 이치리자 아치 다 오르치디 티 요니니리 로치그진 조코모
0: 터터
1: Retiran ni tawr narangi amazgin dan jana ta te jimsime pasik marindoke ta achi lo siya kuno ta ta sambo gtang gdo

알파고 당당스 아지마이나 치르나 티그스 크르고와 그 샤와 티그다 알파그나 간나 크게 치르나 이 섬송에스 데마 트영 다영 치르나 삼튼나 냠브르지 화스고 너무 그 나한테 비죠크 디노네 치르나 동우이나 그거레 뜨나 아 디노나 치기 치르나 영 총총 그니우가 치기나 치르나 선부 담제스 아 흐마나 누구 니가 마츠 누구 선부 담치 치르나 알파가나 그 치르나 그종 대송아 아니가 얘네 치르나 때 냠직데 탕바지 너무 그니우 총우 동우이나 치르나 화위 자리 타라이스 롱우 존니 아동안스 아잡데 시고 칸 아지게 담바스 마윈 도그치는 가시그니스 아다두 거지치 인주가 강한데 아빠간이 돈데 송스 그노케 켄지 니가 고든 치세고 거드나 화위 자리 타라이스가 흔트 타를 거와리 아 라마나기 치르나 홍츠고데 치르나 얀느가 아 비지던 담바라 얀느가 지던 담비 홍츠고 정 흔트 마와 디그 치르나 아무콩게 치르나 흑강데 그 치르나 최통 남카이가 치르나 거접 되네 너무 그 치르나 정마와 그 홍 너무 그다 치르나 승부고 일라 치르나 정청원들 정청원아 뜻 다음은 치르나 화우게 치르나 간지자 뜻은 다브레스 아 레드고 몬바게 치르나 레드가 아니 헤헤니 치르나 아 디그 치르나 얼잔즈긴즈긴 했다 치르나 자즈기 다즈스 뜻 다비 홍리스 디그는 그거네스 다 따블게다 치르나 타르송즈 타르송노 허나치레 타르송노 스레드나 슴보라 타르송노 그치드나 슴봉가레 슴봉가시게드네 롱고 조니 동안에 잡다 슈크마디게 담바스 후인지 그지나 치르드나 아다와 넘슈고 치르드나 뉴리 타토 이제레 아다와한테 넘슈고 뉴리 타토 치르드나 디노나스 르궁그 즈그민 즘바 디그다 치르나 그남주고 니가 치르드나 흐신촌 드케 치르드나 쩡당 아야레 제나 쩡당스 남주고 니가 치르드나 제나 쩡당 다치나 흐심먹 다지라 다치르드나 와크 디니 브르지긴 주고카시 아디긴 주고노 뜻다비 멍윈 도고체제 슴부그냐레 슴부그 멍가 남자레 멍윈 도고치네 슴부가 시크치레 뜻나다 다 다두고섬 아 다두고스고노 슴부그 지우라 응원체치르드나 지우라마나 그 아 담자 슴댕 그치르드나 나무 치드치르나 그 흑당구 응고텔레제이다 신나 당구 젤이다 그소나라 어 다두고스고노 디거트세지레 아지히치 이제 디가 아지그니치노 디가 아지그니치노나 디가 노라 디가 노스 인주가 강한테고노 아 인주가 삼튼라 디뜨뜨든 주콰라가와 아는 그 일인데 치르드나 삼바 땜부응라 아 디뜨뜨든 주크르가와즈노 인주거들 인주가 땅 인지 고음노고 단드리 땅 인지나 고음다노 드 끊나 요피 슈크들라 송즈스 디니나 치세르거드나 르파카나트즈그시 바카나 세고노 치르드나 츠라 오르키다 지르토나 체즈레트나 니비에나와 드드나 어 타야 크르게 치르드나 라두크노 어 바카나 메요나 치르드나 니비에나와 세고노 뜨 끊나요노 디게 치르드나 그종데다 치르드나 스무드 주다 부총즈 요세고노 안던데 너네 오치 연행 갑젠시 어 동오이나 치르드나 연데나 진 죄비젠지 아니와라 치르드나 스바니가 치르드나 아 니피후이레 아제와라 나와니가 치르드나 아리나 진 죄바리 아 중대 송스고노 즉화기노나 뜨요가 뜻친나 샤와랑 좀 비젠지 데니치르드나 르바가나 그치르나 중화 송대 땅뜻 삼팅 그치르드나 아 냠직드니 치나 세크지그노 그치다 오틀은 뭐 빠지야시 장스 당진나 요르 많이 데스 아 딩글이 있지 않은 아이스 다브도 버르치르 데타키스 초치 타비 아나와이스 와카남브르 소크르치르스고노 아 켄드 오 데니데치르드나 그치 송디 다토스 아, 얼바가나 그 중앙선 얼바가나 치르드나 아니했던스. 아니했던 제일 다 치르드나 니니 나와 니니 나와 치르드나 그거 아 남주고 억가능 아텔 됐던 거 치르드나 오돌 쭉고가 그 첨부고 군이 치르드나 영니 영터위 나영터 지르 보바자시 장스 아 오돌 그 맹근데 치르드나 영니 영터 아 탕몽을 치르드나 위나라 지르 당진의 요를 많이 뛰 괜히 치르드나 삼튼나 냠지가다느라 그게 일인데 치르드나 삼튼나 아곰다느 데노고 정거 치르드나 똥인즈 흔득 담부 데리다 치르드나 그게 와그 당부 세근지 마트르즈 인데 치르드나 아유근지 마트르즈 아구 마트르즈 아구 마트가 제스노 치르드나 슴부그 치르드나 젠벙 다음치 놓고이스 다 와그 슴부그 지우 치르드나 데케 세던 다지 벙 다음치 그게 시그던 다지 아 세노 세던 다 시그노 시그던 다 어 츠그노 츠그송즈 다 치르드나 dāmūgī chitinā dīngēdī dā chitinā sāmbūgī yīndē dā chitinā tuāndāng tā dā zī
아딩을 쪼호게

탐지대 누구 요요고 탐지대 치르드 나와 그 세스라 통니 너무 그랬어. 단 니가 치르드 나 회드 난 그 아 아름바 진짜 아 셰등라 쳔만 봤어. 다 괜치 치르드 나 쇼네나 치르드 난데 셰등 찌고든 메커지. 아 알파카난데 셰등 찌고든 메커지. 언저 아 조라마나 그 치르드 나 훈가 자리 탈위 치르드 나 선부 학마트 치스 너무 치르드 나 셰등 당 아 너무 그치나 공초가 가냥는데 정도 그 흑담도 치르드나 흑치가 메리 타도다 그렇게 치르드나 동원이 다리 마치나 다 지세르군우 그치나 니에텔라 가롱게 태바진다 사랑은 치르드나 바탕스 다양한 때시에 치르드가 아젠바니 슝그 잔든 그렇게 치르드나 랑진 스모레 언정 치르드나 데 영 괜치 치르드나 셰르드나 동 공초 그치르드나 메트 흑친 저거리 타도 미 메트 동 냠트 흑친 저거리 타도 영 치르드나 흑식 거라 치르드나 셰르드나 치르드나 셰르드나 치르드나 안그나티나 아 젠바 치르드 나와크 페와가 니에티 나라 치르드 나와크 셰던 흔트 쳔부 너무스 제이다스 데이터나 데 치르드 나 단드다 다크브다 치르드 나 친르 쳔거스 아 친르 쳔거니 따 하나 마나레스 다 쇼니 치르드 나와크 아 기비리 나라 다크브다 치르드 나 안드 치르드 나 거드히리레 뜨지 치르드 나 세마 치르드 나 뜬도고 그에시 군리 드니 우치 냥이 까젠시 드니 아까마 뜨우가 kāngā chukundu chiridhina, shiamni chiridhina yonju uchi tsanshya tunko paadhi shi shiwa la tiga chiridhina ta uchi mānoni shechiri, tuu māfshendiri mānoni shechiu ka chiridhina, tsikkanta tamche ka chiridhina huiri tenu uchungu huijinga nanglis, du chiridhina mangvi hui isi gunudiri a mangvi hui tsik rangindi shena chiridhina dijyo ka jenri kirke hui gu guni tantunu martu, joshya ka tunungu ma chiridhina beitangdira unchang chiridhina yukka chiridhina tuntang rali shena 내치르나 요금목이 체르드나 오근인 종주고 홀로카티게 체르드나 아 회에 니피 회레 니피 회에는 우면 체크치르나 때 회쟁은 안에 셋이나 체르드나 그 회마 회 흐슴고 고니 체르나 때나오가 되는 종구 망위 회에다 세지르 되네 오치 아니와시 아니와이나 천샤 뜬고 바드 시와와디 트니네스 안그그니리 딘타이스 종주 말이 좀바젠스 아든 소체리 훈그 소스 디피 지저우다스 아 제우리 이제 강지 씨 뜨죠가 디 고든 체들에 뜨드나 다 군이 체르드나 선부가 아 흑마 뜻이 통마거스 디 다비 체르드나 와그 아니 틀 십정 타와드 탐체 셰디 다도 다 체르드나 셈 큰 뜻이나 시와라 네와라 그게 그게 셈 초한데 뿡이 체르드나 시위니라스 아 삼튼나 체르드나 냠브르지 고노고 체르드나 삼튼 바드다 딱 다급다 그게 트지는데 체르드나 그랍드 트송스 아, 헐나 치르드나 콰락 든능 트트. 아, 냠투가 발럽 치르치르는데 치르드나 트이당스. 샘드 치르드나 튼데 트이치르드. 샘드 트이치르드 치즈 이당드드나. 아나그 가니데스. 안그그 니그라 가니에스 지르. 아. 안그그 니그 나니다 치르드나. 스칸주히 티치 타이. 니군두 마르위나. 아, 아농라. 니군두 스군우 치르드나 아농리. 어, 아농 가마루그지. 아농그 치르드나 안도 가마루그 치르드나. 좀 바젠. 아, 너무 치르드나 쉬운데. 다 그놈들이 뜨뜻 쳐봤던 그네 통이 돌롱 뜨고라 돌롱 뜨고 그 거득 그 쳐고 타이완데 다 치르드나 아제와 크리에이트 되지름 아제와 크리오노 그 치르드나 홍그 쳐고 또 뭐 그 치나 그놈 어마루 그 치르드나 안 또 뭐 그 치르드나 홍 쳐고 치기다 치르드나 스케치 되니라스 다 그다이트 치르드나 치다도 그거 도 다 그거 도 거네이트나 흐지 홍 쳐고 다 치르드나 아제 오라마나 그 치르드나 얀 그지된 거 홍라 어 너다비 치르드나 일들다 하라 치르드나 땅땅스 아, 알롱 마루고 치르드나 톨롱 쭈후고 치르드나 홍츠근데 다 치르드나 하라 땅다스. 뒤 치르스모 다 치르드나. 찌그 조 아, 뜻 땅에 치르스모 치르드나 찌그 조 한데 만타라스. 니깐데 렌정아 고지 마라. 찌그 조 한데 만타라스. 미 조 라마나 니가 다 치르드나. 다 알롱 머 뒤게 치르드나 그 노빠가 아, 다 치르드나. 어느게 마터스. 들리 젠비 치르나 홍츠고 탐치 걸리라스 이지르. 다치나 쪽거 젠바게 치르드나 라마나게 치르드나 혼투게얀 그지된 거 아무 혼당 치르드나 아무 혼 다음치 걸리라스 그런 거 흐드 치르드나 특마 특 잠그스 또 그런 거 르화 치르드나 체바 잠지 드르지 하 다음치 치르드나 와 그 흑금 아 시기 다 치르드나 와 그 강지구 풍우 바식데 치르드나 와 그 아저 당스 아 강지나 르파라 다 르파가르고 당당스 다 마르트고 치르드나 지가 주 하는 만타라 라마나니가 마르트고 아 다 치르드나 와그 젠바 탐치다 치르드나 알파기 당당즈 유트 그네리 다 그거 포그 치르드나 그라칼랑당즈 유스 그네리 데니 제나 치르드나 어 고마 동고이나 치르드나 연대랑지 주비 젠지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주부남바 디나 다타 체직 산시 농지만나는 찬지 공회 향친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브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했더냔 버가스시 슈니 가스트기는 잔드라시 큰 잔시 응스트가 주저와 초싱 랭크니 톰비 알로안 즈부땅 초싱 랭크니 톰비

하당이 칼라 이즈레 나 타다이레나 칼라 이르고 나나마드나 하롱안드가 성시즈케가 타스바예데 치르크고심바 반참드이데 아랑이 칼라이 이즈레나 탈라이데나 칼라이데 친나총알나지 아랑이 트르카스르즈데미 타스바예나 도냐이모데 난참드이데 아랑이 드거가즈 그즈운즈나 안겨

아롱이 조시드 거리로 아르샤카네 니시드 거리로 아르샤카네 양조마리리 아침마설랑아 나트가샤르리 아침올로드고즈네 나케갸차리 찬으 안거아종니르몽어 너르곤동아스나리 샤르 아므르갸차즈네

아로 추치먹자 아리 아스모용이야 니르고나로리 아가샤론데 조니모통이야리 통오 아니야 쳇송아 아롱안디냐마리 아소샤나야 니초치리야용으로고 아즈아차라가 니샴파다아그샨 안제안드나조 你拉下的呀，用手啊，搁个箱子个手，我自己个么个的，搁个么子么的，你什么的个么个。

0: 자시 메토고자 비와는 것이 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혀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 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 la nyerni dang karma simchin ni, dicu la nyersim war, sarangir nyamju gu chashtung shajay yin.
0: Sornin washkil gungchin.
5: Tsomun woshkil longchin.
0: Sarangir nyamzhu.
2: Dicul nyersim ni, dicul nyersim deng garma ngam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unguna jangzhu nyanchin keng woshkil longchin ji. Nyin shiwi lenchin huanda dengcharsun. Kilchi nyambar guazhenqi.
5: 나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6: 인 나모게 튠지 회계기 람네 년준슈 탄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교 룽친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测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다리 전쇼 주인 탱디 생규루 기난 된조원이
2: 삼루사베 갸람사바라 니치치에 제발해 청송 강조키 찬조키 리와르티 장도 송데 댕송 제바시바 슈규 고르타
1: 럽진기 강규 제발해 미다기 방종 식톱 제바 슈규 고로
2: 산에카키 냠규고네 게네라 슈뉴 제데 꾸룽탄 지웨 투규 데라 용바라 송경 체신 메고르
1: 이렌사 지송마키 닌데 릉신기고네 이스라엘이 가마 된실의 동대 땅 유지 주바다 이스라엘이 제구 집에 푸디 유지 강고 집어마세 렌즈 차블록교 인시 주베 고르소인
2: 샘라딩디 선주르기 남편 10제 남세로나
1: 디글리군의 비빈니 추 청숨 레저니 란계기 중감 10의 조경기 춘다른 신기 레저 개진식지 로숨콩 지접수지 시진핑키 청숨 레제 가주 먹더 비야부제 규고르기 지규롱 가자 당낭데 청숨 레제테 친유 투잔다 사된 규르미 기랑 예지 창조 사제 장도 기 직지 정부다 중감 된자기 송유식도 준교시 되나유 로즘진 디젠카다 청숨 서규기 리주 능신 최우자 최서제라 시직 전기 송교다 규림 된배 주종 제규 타종 제받다 지고 제주 제규 조보로 제대 창조 중감 된자기 송유 강교 된도 단유